说到世界杯呢，最新的一个消息，我这里就跟大家说一下哈。那我们看到这个葡萄牙和刚果，他们就是最终是1-1。

0: 燕归巢，一首歌分享给各位，来吧，接下来时间下半段的第一首安排上，金志文的一首歌，
1: 难以启齿的
0: 柔弱，
1: 温柔啊，柔弱。

继续来看啊，这个哎，这刷哪儿去了？刚才看着一条新发上来的。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고년 5월 초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 석기화가 우리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강연을 진행했습니다. CJ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9월 준공 및 교부될 예정입니다. 전국 저탄소의 날을 맞아 우리시에서는 에너지 절약 탄소 감소 지식을 널리 알리며 저탄소 생활 방식을 재창의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6월 16일 연변주는 전주 8개 현시에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 전문 선전 강연 활동을 통일적으로 전개해 전주 당원 간부들이 立법 정신과 핵심 내용, 실천 요구를 깊이 이해하고 법에 따라 새시대 민족 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인도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우리시에서 선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허영광이 선전 강연회를 사회했습니다. 선전 강연에서 석기화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의 제정 배경과 중대한 현실적 의의 핵심 조항, 혁신적 특징 그리고 시달사 방안 등에 대해 전면적이고 세밀하게 해설했습니다. 선전 강연은 이론적 깊이와 실천적 의미를 겸비해 당원 간부들이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에 대한 법 요구와 책임 사명을 더욱 전면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석기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체 당원 간부들이 법률 법규와 민족 정책에 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풍부한 내포를 깊이 이해하며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을 수호하는 정치적, 사상적, 행동적 자각을 그림없이 높여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법률학습을 민족단결진보 시범창건 사업의 전 과정과 각 분야에 관철시키고 각 민족의 풍속습관과 언어문화, 종교신앙을 자각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단결을 말하고 단결을 실천하는 일을 많이 하며 실제 행동으로 평등하고 단결하며 화목한 민족관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의 수립으로 민심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도시 함께 건설 사업 방안을 토대로 민족단결진보 선전의 달과 민족단결진보 시범창건 활동 등을 결부해 선전 강연 형식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 내용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선전 진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군중들이 즐겨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민족단결 법치 선전 교육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선전원과 인도자의 역할을 적극 담당해 주변의 민족단결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민족단결의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단결을 수호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동참하도록 이끔으로써 모두가 단결을 소중히 여기고 단결을 수호하며 단결을 촉진하는 좋은 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시당위 선전부 선전과 과장 장의원은 선전사업 일꾼으로서 본직 사업에 립각해 다섯 가지 공동체 구축 매개체를 잘 활용하고 연길의 문화자원을 충분히 발굴해 각 민족 군중이 한마음으로 고향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널리 알림으로써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 민족 단결의 사상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겠다고 했습니다.
0: 6월 16일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5차 단체 확대 학습회의 및 학습교육 독서반 제3차 단체 학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

0: 며 조직부부장인 려가지가 회를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주당위 당학교 부교장이며 부교수인 리명철이 습관평 총서기의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 및 실천할 때 관한 습관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을 주제로 전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주제가 뚜렷하고 중점이 명확했으며 해석이 심도 있고 실제 사업과 밀접하게 결부돼 당원 간부들이 사상 인식을 더욱 심오하고 직무 수행 방향을 바로잡는 데 유력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체 당원 간부들은 리론 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수한 학풍을 함양하며 사상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또한 학습과 사고, 실천과 깨달음을 결합하고 지식과 행동의 통일을 견지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실무를 중시하는 사업작풍을 힘써 고양해 기층 일선에 적극 내려가 군중들의 급하고 어렵고 걱정스러운 문제를 정성을 다해 해결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과 장정 승리 90주년 기념 등 중요 시점을 계기로 솔선수범의 전문 당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 교육이 더욱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이 입각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기제를 건전히 하고 결단력 있는 작품과 실질적인 성과로 전시 각 분야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연기돼 있는 부연급 이상 지도 일꾼, 각 부문 단위 주요 책임자들이 학습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CJ인민병원 건설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9월 준공 및 교부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지역 의료자원 배치를 한층 최적화하고 의료봉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변 주민들의 의료봉사 만족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 대상은 동명신청 동측 좌우동방 서남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1억 9,600만 원이며 부지 면적은 2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주요 건설 내용은 외래 응급 종합 청사와 내과 입원 청사, 부속 시설 등이며 완공 후 180개 병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3년 9월 착공했으며 현재 주체 구조물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또한 내외과 청사 내부 마감 공사와 문 창호 설치, 외벽 대리석 마감 공사도 끝났습니다. 현재는 실내 개조 공사와 전선 케이블 부설, 지상 립체 주차장 건설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의하면 CJ인민병원은 종합성 2급 공립병원으로 치질병원과 노블구강병원을 통합 승격해 설립됩니다. 대상은 새 병원 건설과 진료장비 도입, 진료과목 증설, 전문 의료인재 양성 등을 통해 의료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완공 후에는 우리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 최적화하고 응급 중증 환자 구조 치료 능력을 높여 주민들의 진료난을 해소하게 됩니다.
0: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 주간이며 6월 17일은 전국 저탄소의 날입니다. 연일제 우리시는 다양한 주제 선전 활동을 전개해 에너지 절약 탄소 감소 지식을 널리 알리고 녹색 발전 리념을 확산시키고 있는 바 기관 간부와 주민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생활 방식을 실천하도록 인도해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정부 1층 대청에 주제 선전 전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전시판은 알기 쉬운 글과 사진으로 물 절약, 전기 절약, 음식물 절약,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일상 속 에너지 절약 방법과 저탄소 생활 상식, 에너지 절감 및 탄소 감소 관련 정책을 소개해 광범한 공직자들이 앞장서 에너지 절약과 소비 절감의 새로운 생활 풍조를 실천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은 쓰레기 분류 실천으로 아름다운 보금자리 함께 만들기 주제 선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선전 강연원은 퀴즈 형식을 활용해 생활 쓰레기의 분해 주기와 분류 기준, 올바른 투입 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쓰레기 분류의 핵심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류 도전 체험 코너를 마련해 주민들이 모의 분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습을 통해 분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쓰레기 분류 실천 제안서도 낭독해 주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분류 습관 형성을 독려했습니다.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 삼일군 신안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선전 활동을 계속 전개해 더 많은 주민들이 환경 교육 강좌에 참여하며 주민 모두가 쓰레기 분류의 실천자이자 홍보대사로 되도록 하며 작은 분류 배출이 큰 문명을 만들고 우리의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지키는 힘이 되도록 할 것이라 했습니다.
1: 그일 연결시 로병사회지 봉사중심에서는 홍색유산 전승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은 상황극 재현과 옛 물건 해설, 로병사의 침력담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홍색 선전 강연원과 학생들은 혁명결사 김경숙의 성장 과정을 생동감 있게 재현하고 1인칭 시점으로 혁명에 못 미친 초심을 돌려줬습니다. 해설원들은 각종 옛 물건을 바탕으로 장생속, 곽태송 등 로병사들의 투쟁 이야기를 들려주고 룡정 전 사건 등 주요 역사적 사건도 상세히 소개하며 연변 각 민족 인민들이 한 마음으로 적에 맞서 싸우고 조국을 수호했던 붉은 세월을 되새겼습니다. 로병사회지 봉사중심 당지부서기 서숙자는 항일열사 조기석의 혁명 사적을 소개했으며 항미원조 로병사 로도현도 직접 현장을 찾아 자신의 참전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생생한 전투 이야기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홍색 교양 사상 정치 수업이 됐습니다. 또한 4명의 붉은 넥타이 선전 강연원은 혁명설렬 김동원 일가가 모두 항일투쟁에 뛰어들어 헌신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재현하며 작은 가정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선렬들의 애국 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아랍인에 따르면 로병사회지 봉사중심은 2002년부터 지역의 홍색 자원을 꾸준히 발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800여 명의 로병사를 찾았고 홍색 이야기소 36곳을 설립하고 300여 명의 홍색 선전 강연원을 양성해 천여 차례의 홍색 선전 활동을 펼쳐 연인수로 15만 명에게 홍색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0: 연결 조영천 국제공항에서 항공편 지상보장차량 안전설비 승격 개조 대상을 적극 추진해 10대의 주기장 근무 차량에 대해 견인사고 방지장치 설치 및 조정 작업을 진행해 과학기술 수단으로 지상작업 안전관리의 취약고리를 보완했습니다. 이번에 견인사고 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급수차, 오수차, 전원차, 기원차 등 항공기 근접 위치에서 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차량들입니다. 이 장치는 신호 연동 제어 방식을 통해 항공기 아래에서 작업하는 차량의 운행 상태를 통지합니다. 항공편 지상보장기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령 전달에 착오가 생기고 보장 절차가 끝나지 않았거나 항공기와 연결된 관로 및 설비가 완전히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원이 차량을 미리 이동시키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바, 항공기 손상이나 근무 설비 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특히 야간 작업으로 시야가 좋지 않거나 현장 소음이 커 정보 전달에 편차가 생기기 쉬운 상황에서도 장치는 차량이 항공기를 끌고 이동하는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지상 운행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결공항 분해사 주기장 보장부 부경디 강금파는 이번 특수차량 안전기술 승격 개조는 항공편 지상 보장 안전 기초를 한층 더 튼튼히 다지고 연결공항 주기장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든든하고 믿음직한 안전 보장선을 하나 더 구축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1: 그일 빛나는 세월 음악여행 전기 올스타 콘서트 연결 공연이 우리 시 전민 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 실력파 가수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명곡들을 선보이며 도시 문화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날 밤 전민 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 연출이 어우러져 현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공연의 막이 오르자 효월, 로판, 광혁진, 자시 독일, 서예 등 호양림, 서은 등 6명의 가수가 자료로 무대에 올라 국풍이 짙게 배인 노래와 서정적인 발라드, 지역적 특색이 짙은 장조풍 민요 등이 잇따라 울려 퍼지며 관객들의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음악을 매개로 도시 야간 문화관광 소비 장면을 풍부히 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몰입형 추억의 음악 향연을 선사해 연길 문화관광 야간 시장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고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보라를 김순희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로인들은 이런 세 가지 운동을 많이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합니다. 네, 많은 로인들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첫 반응이 바로 움직임을 줄여야겠네. 행여라도 잘못해서 뼈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신중하게 들리지만 사실 사람들을 오해의 늪으로 빠뜨리기 쉽습니다. 사실 골다공증이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골밀도가 조금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진 후 취약성 골절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장기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더 약해지고 균형이 점점 나빠지며 걸을 때 휘청거리고 일어나기 힘들며 몸을 제대로 돌릴 수 없게 돼 결국 넘어질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로인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걷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인들이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류형의 운동입니다. 먼저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란 사람이 서 있을 때 뼈가 자신의 체중을 견디는 활동을 말합니다. 레하면 걷기, 빨리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태극권, 광장무 등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로인들에게 걷기는 시작하기 가장 쉽고 견제하기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문턱이 낮고 조작성이 강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 지구력과 일상 활동 능력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저항 운동입니다. 많은 로인들은 매일 산책을 하지만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고 일어나기 힘들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떨립니다. 그 원인은 종종 활동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력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항 운동은 본질적으로 근육이 저항에 대항하는 훈련이며 저항은 탄력 밴드, 아령, 자체 체중, 심지어 견고한 의자에서도 올수 있습니다. 로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하지, 엉덩이 둘레, 등과 복부의 힘입니다. 이런 부위는 서고 일어나고 몸을 돌리며 도약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훈련입니다. 로인들에게 골다공증 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종종 뼈가 약해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차례 구체적인 넘어짐입니다. 로인들에게 적합한 균형 훈련에는 의자를 짚고 한 발로 서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맞대고 일직선으로 걷기, 무게중심 이동 훈련, 그리고 태극권의 느린 보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운동은 반드시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것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과도한 자외선 차단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자외선 차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은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복을 입고 양산을 씁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과도한 자외선 차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소성 제2중의원 골상과 부주임 등과송은 자외선 차단이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비타민 D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D는 장내 칼슘 흡수를 촉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먹어도 신체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어렵습니다. 햇빛을 쬐는 것은 우리가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인체 비타민 D의 80에서 90%는 자외선 B에 노출된 피부를 통해 합성되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복,
양산 등 제품은 자외선 B의 침투를 차단해 비타민 D 합성을 억제합니다. 장기간 과도하게 자외선을 차단하고 야외 활동이 적으면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고 나아가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등가송은 우리나라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 중 비타민 D 결핍과 부족 상황이 아주 흔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핍률이 더욱 상승한다고 합니다. 0세에서 65세 사이 대다수 일반인의 경우 매일 비타민 D를 하루 1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면 충분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하루 15마이크로그램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D는 안전 범위가 넓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험도 존재합니다. 등가송은 일반 성인의 하루 최대 용량은 50마이크로그램이며 이 량을 초과하면 고칼슘증, 갈증, 다뇨, 식욕 부진, 신장 결석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도 적당량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과학적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을까요? 네, 등가송은 야외에서 햇빛을 쬐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했습니다. 매일 사지를 노출시켜 15에서 30분 동안 햇빛을 쬐이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유리창 너머로 햇빛을 쬐이지 말며 고온이나 자외선이 너무 강한 시간대는 피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D의 보조 공급원은 식이 보충으로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 D의 함량은 많지 않지만 연어, 정어리 등 심해어, 달걀, 노른자, 비타민 D 강화 우유를 더 많이 섭취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장기간 머무르거나 야외 활동이 적거나 비타민 D 결핍의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의사나 영양사의 지도하에 비타민 D 보충제를 적당량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평소 식사량에서 두 숟가락만 적게 먹어도 몸의 염증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네, 일전 자연로화 잡지에 게재된 한 차례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식사를 80%만 배부르게 먹으면 주요 전염증 매개체인 보체 단백질 C3A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로화 관련 만성 염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인체 로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3, 40대 건장한 중년 42명을 모집해 매일 기존 식사량에서 두 숟가락 적게 먹도록 칼로리 섭취량을 약 14% 감소했습니다. 2년 동안 견제한 후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체 만성 염증 위험 감소, 일부 염증 표식물 수준이 감소했습니다. 몸의 군살 감소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체중이 약 10% 줄었습니다. 수명은 식사량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옛말이 점점 더 많은 현대 과학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비만이 아닌 사람도 매끼 식사에서 두 숟가락만 적게 먹어도 로화를 지연시키고 신진대사를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0: 분 고맙습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아이는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그리고 지쳐있는 마음을 달래주는 해피상담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실에는 가정행복상담원의 한혜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늘 또 지향적으로 또 인도를 해주시고 지쳐있는 우리 뭐 아이들의 마음도 그렇고 또 어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뭐 힐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 이 아이들과 함께 또 성장함에 있어서 뭐 가정 환경과 많은 또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정말 뭐 밝은 아이는 또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너무나 또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아, 그 반면에 또 조금 가정에 불화가 많고 엄마 아빠의 그 소홀한 관계로 심지어 조금 엄중하다 할 때는 가정 폭력까지 이어지는 그런 가정들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가정폭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부터 알아가야겠죠?
3: 예. 가정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또 주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정폭력에서 고통받는 자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2: 예? 네, 그렇죠.
3: 예, 그리고 또 집어면 부모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또 매를 버는 아이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2: 네.
3: 예, 그런 아이들 끝까지 한계 없이 기다려준다라는 그런 부모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수위를 논다면 그냥 사랑의 매로서 우리 아이를 교훈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치는 매도 있어요. 매의 종류를 본다면. 그리고 또 말 안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등짝 치는 이런 정도의 이런 매도 있고
2: 네.
3: 그냥 그 뭐 화와 분노가 담기지 않아서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 교정을 시켜주기 싶어하는 부모 입장에서 어떤 손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중점 다루고 싶은 폭력은 진짜로 그 부모, 그러니까 아내분이나 자녀들이 굉장히 살 수 없이 그 환경 속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어떤 그 아버지의 그 폭력 있잖아요. 무자비한 폭력.
2: 네네.
3: 예, 그런 것을 제가 더 중점으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 술 마시고 폭력하시는 아버지들 보게 되면
2: 네.
3: 되게 무자비라는 것은 그 뭐 집을 다 마시고 부모를 여지없이 데리고 또 우리 아이들 그 속에서 또 잠잘 수도 없이 불안하게 떨어야 되는 이런 폭력을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십몇 년을 성장하는 동안 이렇게 경험해야 된다면 이건 굉장히 고역이고 고통이지 않나.
2: 네, 매일 또 악몽을 꾸는 것과 마찬가지죠.
3: 예, 그게 정말 악몽이었으면 차라리 낫을 뻔했겠는데
2: 네.
3: 그게 현실이라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안타깝고 그 속에서 성장한 자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상담으로 만나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보면
2: 네.
3: 너무 안쓰럽다는 것이죠. 너무 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당연히 교제와 결혼이나 내 앞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결여됐고 자존감이 없고 두려워서 대인공포 사회관계를 잘 하지 못한 거 보면 너무 무섭거든요. 너무 안쓰러워요.
2: 네, 그리고 불쌍하죠.
3: 예,
2: 네.
3: 너무 불쌍하고 참 보면 또 뭐 인물체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잘생겼거나 너무 이쁘게 생겼거나
2: 네.
3: 학력도 또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부모의 가정 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거 보면 첫째로 우리 아이들은 무서움을 되게 느끼게 하거든요. 그리고 다

0: 그럼 다른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갈 수 없도록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너무 결여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 사회관계를, 공포를 느끼거나 사회관계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1: 네.
0: 사회관계는 뭐죠? 사회성이라는 것은 상대를 만났을 때 교류하고 소통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게 사회성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불안증이 너무 높아서 매사에 불안해하거든요. 매사에 불안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걸 못해. 무슨 사건이 떨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불안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발생하기 전에 벌써 두려움과 공포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인해서 이제 그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호흡이. 박동을 이렇게 늦추거나 아니면 때로 어떤 사건이 생각을 할 때만 막 조금 급하게 막 뛰어면서 불안증을 느끼면서 얼굴이 화끈화끈 돌아가는 예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불안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도 반면에 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 다시 그 폭군이 되어서 학폭이나 어떤 저기 사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1: 네, 내가 그러니까 보고 자란 환경이 그런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따라 배울 수도 있죠.
0: 예, 배워서 본인이 저런 아빠가 되지 않을 거야 라면서 본인이 아예서 그런 폭군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또 불행한 일들이 반복을 하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이제 발달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런 폭력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발달이 지연된다는 것은 또래에 맞게 이렇게 한 살부터 쭉 성장을 하잖아요. 유치원기, 소아교기, 이제 사춘기, 고중, 대학을 이렇게 발달을 해 가는데, 발달이 지연되면 소아교 굉장히 적응하는데 힘들어지고요. 그럼 이제 점점 고급 방향이 올라가면 학교와 또래와 이제 성적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사춘기 때는 이제 안 좋은 것을 방향을 배우게 되고, 또 학교를 포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폭력을 행한다면 우리 아이의 발달이 지연되고 가정에서 이런 폭력에 가정 폭력에 노출됐다면 이제와 같이 무서움과 자신감이 없고 사회성 부족이고 대인관계 되지 않고 어떤 불안증에 노출됐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돼 있는 그래서 공격성으로 행사하는 사람까지 발전될 수 있다라는 이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는 매를 불러 한다 할지라도 매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좀, 이렇게 좀 깨달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부모. 본인이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다면 본인의 아이는 이런 환경이 아닌 정말 따뜻하고 배려가 있고 행복감이 있는 그런 가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부모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서 예, 진짜 오늘 이 주제는 많은 분들에게 어떤 호소력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정말 뭐 힘들 때는 당연히 손이 올라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한 번이 어렵다고 한번 하기 시작하면 뭐 저도 뭐 그렇게 아프게는 하지 않지만 저는 슬쩍 그런 것도 애가 욕을 하면 욕을 하든지 왜 때리냐고 그래요. 네, 아프지도
0: 그러니까 그 부모의 어떤 그런 동작에 인해서 기분 상하다는 뜻이죠.
1: 않은데. 네.
0: 그 아이들은 큰 소리를 내거나 욕을 먹거나 매를 맞았을 땐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또 그런 행동이 너는 사랑해서 때린다라고 이게 느껴지지는 않죠.
1: 네, 그래요.
0: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 아이들은 그런 행동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서 더그 본인이 발표를 해야 한 표현을 해야 할 음성의 톤의 몇 배가 높아서 달려들거든. 그럼 또그 부모는 그 태도가 또 싫다고 또더
1: 그렇죠.
0: 엇박지르게 될수
1: 네,
0: 있는.
1: 엄마 보고 그렇게 빡빡 또 접어든다고 하면서.
0: 예, 버릇이 없을까 봐또 부모는
1: 맞아요.
0: 항상 부모들은 미루 불안해요.
1: 네.
0: 우리 아이들이 나쁜 아이가 될까? 우리 주위에서 나쁜 아이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나쁜 사람 너무 많이 보고 나쁜 환경이 너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부모 자녀를 키운 부모라면 다 우리 아이도 저런 환경에 노출되면 어떨까라는 그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루 당겨다가 걱정하는 일이 되게
1: 네,
0: 많거든요.
1: 지난번에
0: 얘기를
1: 쓸모없는 96%.
0: 96%
1: 네.
0: 네.

0: 4%만 집중하면 되는데 쓸모없는 96%에 집중해서 우리 아이들 막 미루 욕하고 교육하고 혼내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야단하는 그런 안 좋은 형상을 그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아이 안 좋은 행동 있을 땐 일단 스톱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막 흥분하고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한 멈춰야 되는 거죠. 한 3초, 5초. 그러면 아이가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어? 왜 우리 엄마가 행동을 하지 않지? 라고 주시를 딱 했을 때 보면 우리 엄마 표정이 어떻게 되죠? 엄숙한 표정이다. 단호한 표정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벌써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부모로부터 경험했던 엄마의 안 좋은 경험, 우리 엄마가 화났을 때 나는 그 얼굴 표정, 우리 엄마가 성내려고 할때 하는 그 표정을 아이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 이제 더 나대면 매를 맞겠구나. 라는 이런 각오를 하게 되거든요.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1: 본인 스스로 감지하는 거죠.
0: 감지하죠.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은 한 번만 얘기하면 돼요. 주의했으면 좋겠어.
1: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0: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5분 쉬고 준비하라. 숙제했으면 좋겠다. 놀고 공부하자. 공부하고 놀자. 등 이런 형식으로 스톱을 딱 시켜서 3초간, 5초간 침묵을 딱 시켜버리면 아이가 부모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수없이 이제 우리 어떤 시청자분도 얘기를 하시다시피 자꾸 말해도 듣지 않고 너무 꾸물꾸물거린다고 하거든요. 그게 삶이 힘들고 지금 막 너무 빠르잖아요. 세월이 벌써 하반년을 들어왔잖아요. 그
1: 그렇죠.
0: 아이들은 똑같이 하기 싫은 이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또 복습을 다습을 늦게까지 해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면 이 아이들은 진짜로 이 모든 걸 감당하는 힘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막 정말 기계처럼 부지런하게 똑같은 행동으로 빨리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모가 조금 너그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전 얼마 조금 시간이 됐는데 상담을 해서 지금의 그 초중양의 나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밥상에 앉았는데도 너무 맥이 없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밥상에 앉아서 눈 감고 자부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보시오. 야, 이렇게 한심합니다. 야, 밥상에 앉아서도 이렇게 지금 자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둘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잠이 오면서도 엄마한테 불려서 밥상에 앉아서 자불고 있는 아이를 봤을 때 너무 불쌍한데.
1: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죠.
0: 힘들고 피곤해서 근데 불쌍한데 엄마는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째서 엄마 친엄마인 그대는 그 아이가 한심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눈에는 집에 딸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고 엄마 눈에도 불쌍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측은한 마음이고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구나 이래서 엄마가 다가가서 관심해주고 사랑해주면 아이는 그 힘들고 피곤한 그 공부를 극복해서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야, 저 봐라. 그 한심해 보이는 엄마는 절대로 좋은 톤으로, 좋은 단어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의 눈길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공부한 아이들이 힘들까, 그리고 그 피곤함도 겪어내느라고 고생 많다. 이렇게 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엄마가 도와줄 테니 우리 같이 이겨보자.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가정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1: 그러네요. 오늘 시간에는 주요하게 이 가정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가정 폭력을 겪어본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가정 폭력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지금은 누구의 아빠, 엄마로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런데 또이 폭력에 노출하여 어떤 어른으로 자랐는지, 보통 가장 힘들어하는 고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제가 다방면을 좀 폭력에서 노출된 그 후유증은 다방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폭군이 되어서 본인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공격을 당했다면 꼭 자기 그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방어 기제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어떤 방어 기제는 무기력한 방어 기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보여서 내면에 숨거나 들어가거나 두려움 속에서 그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막으로 자신을 가두는 어떤 경향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내면으로 들어간 것이죠. 앞으로 나오지 않고 두려웠기 때문에 숨거나 피하거나 내 이 위험에 노출되기 싶어서 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한 사람이 있냐면,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맞았어, 내가 맞고만 살겠니 라면서 그 아버지를 향한 분노,
1: 네.
0: 그때 가지는 분노는 정말 죽이고 싶고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같이 살지 말았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가 안 볼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이런 그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 이 마음을 보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공격을 다른 나보다 더 연약체인 상대를 찾아서 거기에 가서 또 자신의 어떤 그 공격성을 거기서 발휘를 해서 표현을 하고 거기서 발사를 해서 그 화를 내보다 힘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막 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1: 네.
0: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자신감이 결여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발달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두뇌가 이렇게 고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전이 네네. 너무 늦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파잉이 너무 늦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반응 있게 내치는 사람이 있어요.
1: 네.
0: 대치 있게. 그런 사람들은 되게 반응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됐거나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반응이 늦어서 이 사람 한 말을 이해 못해요.
1: 네, 순발력이 좀 떨어지겠죠.
0: 순발력도 떨어지고 네. 이해력도 떨어지고 인지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의 그 뜻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1: 아, 네.
0: 학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학력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가 대화를 하는 그 문자를 이해를 하는 이해력이 떨어지거든요. 난독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해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 그것을 감지도 못하는
1: 네.
0: 그런 상황도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요. 다만 또 그 상황 속에서 아내가 폭력을 받았다게 되면 이게 그 사람이 너무 싫거든요. 분리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런 폭력은 가정 안에나 자녀나 그것을 보고 경험했다면 무조건 어린 아이일 때 발달이 지연됐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했다며 이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또 다른 아빠가 되고 또 다른 엄마가 됐을 때도 정상적인 엄마와 아빠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이를 때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도 그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 10대 때 어릴 때 두려움 속에 들어간 그 상처받은 아이가 본인이 아이와 같은 레벨로 같은 시선으로 이제 그 상황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내면의 아이가 그 자기 아이를 만났을 때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것이죠.
1: 네.
0: 어른은 아이가 싸우지를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가 싸우는 이유는 어렸을 때 자기가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기억된 그 기억하고 있는 안 좋은 기억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가 상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내면의 아이라죠. 그런 아이가 본인의 아이하고 이렇게 마주쳤을 때 되게 불편한 거야. 왜 불편한 거? 행복하면 행복해서 불편하고 불행하면 불행해서 불편한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제가 관찰을 해봤더니 자기는 되게 불편하게 크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 행복한 거야. 지금 세상의 아이들은 행복하게 환경은 되게 행복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가 원래 원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안 좋은 아픔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도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치유를 받고 건강한 마음으로서 우리 아이를 잘 키워내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아버지와 폭력 아버지한테 폭력으로 인하여서 성장한 자녀가 네. 지금 벌써 엄마가 됐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자르는 거예요. 남편도 마음 맞지 않으면 자르고 가족도 마음 맞지 않으면 자르고 형제간도 마음 맞지 않으면 자르고 대인 관계도 마음 맞지 않으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방어 기제는 그냥 나하고 맞지 않고 내 뜻이 전달되지 않고 내 말 듣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뭐 보통 리혼할 때는 남편과 리혼할 때는 뭐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여자들이 참지 못해서 더 이상 남편으로 수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없다랄 때 최저

0: 최악으로 선택한 듯 이혼이잖아요. 이분은 아니야.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냥 나하고 공동 언어가 없고 그리고
1: 네.
0: 별로 있어서 나한테 어떤 그별 유익을 줄 만한 어떤 그런 상대가 아닌 것 같아라는 점에서 그냥 이렇게 갈라지자는 거야. 그래서 딱 이래 보니까 다 아빠도 갈라지고 형제가도 갈라지고 저기 남편과도 갈라지고 관계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은 사람은 다 이렇게 자르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랬대.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1: 유일한 방법이었겠네요.
0: 예. 그러니까 이 폭력으로 인한 이게 후유증은요 다양해요. 어떤 상황만 딱 이렇게 여기에 뭐 이렇게 포함이 됐다라고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1: 네.
0: 부모님들은 정말 그 어린 아이였을 때 이런 상처를 받다면 훗날 엄마가 아빠가 된다면 또 다른 이상한 아이를 키워갈 수밖에 없고 이상한 관계와 이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치유받아야 할 문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 그래요. 예전에는 뭐 이런 시스템들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얼마
0: 그렇죠.
1: 좋습니까?
0: 그렇죠. 어디 가나 쉽게
1: 네,
0: 듣고, 예,
1: 그렇죠.
0: 또다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하고 싶거든요.
1: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이 전문가가 있다는 건 그만큼
0: 네.
1: 그 분야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0: 네.
1: 우리 여러분들 이 좋은 사회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해서 바람직한 나 자신 그리고 또 조금 안정적인 그런 가정을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그렇다면 이 가정 폭력을 당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0: 네.
1: 뭐 사회에서 저도 이 가정폭력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행동들이 필요할까요?
0: 일단은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분리.
1: 네.
0: 이 폭행을 하는 사람 앞에서 빨리 아이와 같이 없어져야
1: 네,
0: 되고.
1: 어찌 보면 가해자와
0: 네, 피해자
1: 피해가,
0: 사이 분리가 돼야 돼요.
1: 네.
0: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본인은 도망갔는데 아이는 그냥 그 자리에
1: 아,
0: 두는
1: 그건
0: 부모님들.
1: 너무 가슴 아픈
0: 예, 그
1: 현실이에요.
0: 아이들은 훗날 제가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1: 네.
0: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안타깝고 또 이렇게 더 상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엄마만 도망갔고 엄마만 없어졌고 그 무서운 환경에 나만 두고 갔다는 것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한테서는 맞지 않았지만 때리는 아빠보다 나를 두고 간 엄마를 더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엄마라면 도망가려고 한다면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 가서 이렇게 피해있다가 또술 마시고 때리는 아빠들은 술 마시는 순간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든. 술을 끼면 다음날 아침부터 멀쩡해요.
1: 네, 왜 그럴까요? 참
0: 그러니까
1: 답답해요.
0: 술이 나쁜 거죠. 술을 중독이 될 정도로 먹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분한테도 사연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방어 기제를 술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 술 기운에 해소를 하니까, 예, 그분들도 다 상처가 이렇게 투성이 돼서 그 상처로 나타나는 현황들이 폭력이고 다 가정을 괴롭히는 거라면 그 사람도 그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전 시대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길도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정말 지금도 우리 주위에 폭군이 있다게 되면 빨리 그 자리에서 피해가고 그리고 한번 있으면 두번 있기 때문에 다른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분리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엄마는 본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자녀한테 또 다른 2차, 3차의 상처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다면 그 가해자 손에서 다 보호해 줄수 있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피해에 노출되신 분들은 그런 머리가 잘 돌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일단은 먼저 나부터 살고
0: 네.
1: 보자는 그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1: 네.
0: 무서워서 그분들
1: 네네.
0: 반응하는데도 조금 힘들어하고 그래서 옆에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옆에서 정말 날 다독여주는 가정이 있다면 참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네, 그래요. 그리고 화를 내도 정말
0: 네.
1: 현명하게 조금 똑똑하게 화를 내라 이 말을 평소에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네, 그렇다면 이 현명하게 화를 내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제일 기대되는 질문이고 답인 것
1: 네, 이
0: 같아요.
1: 방법 아마 뭐

0: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을 조금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그 교육에는 사랑한 자에게 매를 하나 더 하라는 또 그런 유대인의 속담도 있어요. 예.
0: 네.
1: 근데 매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유치원 그때 3살에서 5살, 6살 사이, 7살 사이로 해처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0: 네.
1: 해처리를 들어야 되는가 하면 분노와 감정이 싫은 해처리는 아니에요. 그 나이 시기에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규칙과 제도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해처리로서 엄숙하고 엄격한 제스처로 안 돼를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안 돼라는 부모의 태도와 안 돼라는 그 해처리를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안 되는 거라는 규칙을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만든 그 해처리를 딱 어느 곳에 지정을 해뒀다가 그 순간 안 돼. 그러면 혼날 거야 하고 한 번만 그 바라봐줘도 아이들은 그 해처리에 혼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을 듣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규칙을 그때부터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학교 들어가서부터 이제 해처리를 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 그것을 생생하게 상황 사건을 기억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0: 네.
1: 또 커서 드는 해처리는 부모들한테 그 무조건 감정이 실려 있어요. 자기의 분노와 화와 어떤 안 좋은 상태가 실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 이것은 그 아이한테 체벌이 되기 때문에 그때 나이는 해처리를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어려서 안대를 가리키는 시기에 부모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배운 아이는 한 번만 얘기해 주면 알아요. 그리고 부모가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도 아이가 눈치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이때 부모가 화났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면 좋죠. 이왕 부모의 어떤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지금 화났어. 네 행동이 엄마를 굉장히 화났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네가 했어.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놓고 엄마 지금 욕하고 싶어. 근데 참고 있어. 엄마 지금 화났어. 엄마 지금 매하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래서 손은 안 올라갔지만 내가 벌써 눈으로 매를 했고, 입으로도 욕을 했고, 하여튼 행동으로도 표정으로도 다 야를 지금 엄청 야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나고 있었다는 걸 미리 가르쳐줘서 애가 화난 상태에서 부채질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거 하나고요. 다음 하나는 어느 타이밍에 내가 화나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0: 네.
1: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때 나는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부모가 인지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부모가 스스로 알아서 그 아이 행동을 또 수용할 수 있고 나는 이런 행동을 할때 엄마는 너를 욕하고 싶더라. 근데 욕 먹지 않고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세
0: 네.
1: 번째, 화가 올라왔다면 조금 피했으면 좋겠어요. 화는 올라왔다 6초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0: 네.
1: 30초 안에 화를 제어하면 되게 좋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화장실 가든지 물을 마시든지 잠깐 바깥에서 남자 같은 경우는 담배 한대 피우든지 여자들은 공기 한번 마시든지 그리고
0: 네.
1: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이제 아이하고 얘기할 수 있는 예, 이런 상황을 부모, 어른인 부모가 이 상황을 얘기해서 커가면서 배워가는 아이들한테 자꾸 체벌 주고 막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처형 처벌 막 이런 매를 벌을 주고 이런 것을 해서 상처를 주지 않고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고 행동을 고쳐가면서 기다려주면서 이 아이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 무조건 커가면 애만 치커가면 무조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아이들 잘할 수 있는 애들은 없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예,
0: 그렇죠.
1: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 아이와 잘 지내주고 가정폭력은 제로 마이너스를 만드시고 행복만 플러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도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

한 걸음 늦게 걷더라도 한 마디 늦게 말하더라도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하는 교육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수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세상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을 모시고 학생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특수교원의 일상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 특수교육과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3: 아, 네. 오랫동안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평범한 발달 속도를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을 가끔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2: 네. 네.
3: 근데 그때에는 이제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이해와 또 전문 지식이 부족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늘 아쉬울 때가 많았었는데,
2: 네.
3: 네, 우연한 기회에 또 지인이 소개로 여기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를 알게 되었고, 또 원장 선생님이 격려하에 특수교육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 네, 그러셨군요. 일반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특수교육 현장을 접하게 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느낀 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3: 일반 유치원에 다닐 때는 아이들이 비슷한 속도로 발달하고 또 집단 활동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2: 네.
3: 저희 장애 아동들은 발달 수준이나 또 어려움의 류형도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2: 네.
3: 같은 언어장애라도 어떤 친구들은 표현이 어렵고 또 어떤 친구는 이해는 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감정 표현에 힘든 아이 등 이제 특성이 아이마다 특성이 뚜렷합니다.
2: 네.
3: 그래서 유치원처럼 획일화된 수업 방식으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이제 모든 활동을 개별 맞춤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2: 네.
3: 저희 현재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에는 20명

0: 명이 교직원과 62여 명이 장애아동, 그리고 안도언어장애훈련센터에는 6명이 교직원과 22여 명이 아이들로 1:3 비례로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네,
0: 또 아이들이 장애 유형과 발달 속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동에게 맞춤형 개별 지도를 제공하며 사회성 증진을 위한 소집단 및 전체 집단 수업을 운영합니다.
1: 네.
0: 또한 개별 아동이 다양한 발달 요구에 부합하도록 언어치료, 인지치료, 몬테소리 활동 등 다채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이제 매 3개월마다 전문 진단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발달 진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별 맞춤 치료를 진행하여 원만한 학교 생활에 요구되는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져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제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교육적 요구가 다양하기에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이들한테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1: 네.
0: 아이들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 아이들이 수업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또 변화가 더디거나 혹은 또 아이가 이제 수업 참여도가 낮거나 하는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끊임없이 교육 목표와 훈련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1: 네, 그렇죠.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제 내용도 네, 또 바뀌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0: 네.
1: 네. 그래요. 학생들이 그 의사 표현을 못할 때 가장 답답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0: 우리 친구들이 언어 표현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울음과 행동으로 이제 모든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아이의 울음 하나만 듣고 이제 이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몸이 불편한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제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답답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단순히 그 행동과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또 힘든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0: 네.
1: 생각되네요. 학생이 분명 힘들어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0: 장애 아동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아이들이 표정이나 그리고 눈빛이나 또 행동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1: 네.
0: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낼 때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아이들은 특정 사물이나 장소를 또 이제 쳐다볼 때는 혹시 그곳에 이제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이제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저희도 이제 그림 카드나 뭐 사진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 아이의 이제 의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1: 네.
0: 혹은 또 이제 보호자와 협력하여 이 아이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공유받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그 폭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0: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또 이제 가끔 이제 뭐 자해 행동을 보이거나 할 때에는
1: 네.
0: 네, 우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즉시 개입을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네.
0: 네,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이제 우선 제때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바로 잡는 과정에 많은 정력을 쏟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과도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던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사항을 소통을 해야 되는 일.

0: 일도 이제 더 추가적인 부담이고요.
1: 네, 그렇죠. 이제 또 학원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부모님들이 협조를 해줘야만이 아이도 또 많은, 네, 좋은 진보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0: 네.
1: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이 생활 전반을 살피게 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은, 네, 무엇입니까?
0: 우리 장애 아동들은 워낙에 배움이 더디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가끔 어떤 친구들은 행위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 순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분을 살펴가면서 이제 하나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또 시범하고 또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옆에서 항상 이제 보조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특수 교사의 하루는, 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0: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식 전달이 중심인 수업보다는
1: 네.
0: 저희는 이제 지식 교육과 재활 훈련 외에도 또 아이들이 이제 행위 지도를 해야 하고
1: 네.
0: 또 아이들이 안전과 돌발 상황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든 특수교사들은 하루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동작, 같은 내용을 수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또 이제 우리 인내심을 갖고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조급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네, 조금씩 천천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0: 네.
1: 네. 선생님께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0: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면 이제 반복적인 훈련과 지도에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발전이 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1: 퇴보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0: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작은 변화에도 부모님들은 엄청 행복해 하시는데,
1: 그렇죠.
0: 네, 그런 부모님들을 마주하면서, 아, 어쩌면 이 아이가 나로 인해서 발전이 느린 건 아닌지, 네, 그런 자책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고 또 지도 사례나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받고 또 저희 이제 동료들과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개별 아동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또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모래놀이 심리 프로의
1: 네.
0: 프로그램 시간을 이제 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참가해서 이제 교사로서 겪는 이제 스트레스를 돌아보고 또 심리 상태를 안정화하여 업무에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이 선생님들의 또, 네, 이 감정 변화나, 네, 심리적 이런 또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지 아이들을 또잘 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0: 네.
1: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과 토론 겸, 네, 이제 교류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0: 네.
1: 주로 어떤 방면으로 많이 교류를 합니까?
0: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아이마다
1: 네.
0: 이제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위주로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이제 많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교류도, 네, 이제 또 서로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0: 네,
1: 네.
0: 서로 이제 좋은 이제 교육 방식을 공유를 하고,
1: 그렇죠.
0: 네.
1: 네. 학생들의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큰 의미를 두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0: 아, 네.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예, 어느 날 이제 제 교실 앞을 지나가길래 그냥 이제 무심코 이제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너무 귀엽게 잘 먹더라고요.
1: 아하.
0: 에,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원래 이제 초콜릿과

0: 사를 좋아하는 아이인 줄 알고,
1: 네.
0: 에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 매번 이제 수업하러 올 때마다 제가 미리 이제 준비했던 초콜릿 과자를 건네는데, 며칠 후에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1: 네.
0: 네,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 네.
0: 네, 제 덕분에 아이가 처음으로 초콜릿을 맛봤다면서,
1: 네.
0: 이 친구가 워낙에 이제 색상에 예민한 아이라 검정색 음식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음식도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볼수 있게 됐다면서, 네,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가 처음부터 초콜릿을 좋아했던 건 아니라 이제 제가 건넸던 이제 그 작은 과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이제 큰 용기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예.
1: 그렇죠. 인생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큰 시도를 한 것이 아니었나.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뭐 색상에도 민감한 아이들이 또 따로 있나 봅니다.
0: 네, 색상에 민감한 아이, 뭐 소리에 민감한 아이, 네,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1: 소리에 또 민감하다면 어떤 또 사례들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아, 네,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매일 듣는 종소리. 네, 그런 거 이제 예,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업 종이 울리거나
1: 네.
0: 하학 종이 울리거나 할 때에는 이제 복도에 나서는 걸 거부하는 예,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렇게 또 다양한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상황별로 다 가르쳐야 되죠. 네. 학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기대와 믿음 앞에서 교사로서 가장 무겁게 느끼는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행동, 인지,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또래 수준으로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부모님들은 아주 하루빨리라도 큰 진보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있죠.
0: 우리 아이도 이제 다른 이제 연령대 아이들과 똑같이 이제 유치원에 다녔으면 좋겠고, 똑같은 이제 연령대와 같이 이제 일반 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1: 그렇죠.
0: 네, 그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교사로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한 기대가, 네, 또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워낙 이제 좀 발달이 더디고, 또 때로는 정체되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네,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에 이제 이러한 이제 성적을 낼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급해하시거나 또 실망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이 아이의 상황을 잘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1: 그렇죠.
0: 이제 매개 아이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을 또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또 부모님들한테도 따뜻한 이제 조언과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또 함께 나눠야 한다는,
1: 그렇죠.
0: 네, 그런 점이 정말 참 무거운, 네,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1: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가르쳐야 하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선생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도록 천천히 아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야, 자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히 또 이해가 되시겠죠.
0: 네, 물론 이제 저희 또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온다면은 저희도 또 정말 이제 참으로 이제 기쁜 일이죠. 근데,
1: 그렇죠.
0: 네, 아이마다 이제 정말 특성이 다르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정말 좀 발전이 이제 많이 더딥니다. 아이가 이제 한개 사물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그걸 필요하거든요. 예,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천천히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네,
1: 하는
0: 하는, 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그렇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두고 부모님과 함께 고민했던 또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이혼으로 인해서 에, 할머니랑 어렵게 생활하는 한 남학생이 떠오릅니다. 이 남학생은 워낙에 이제 능력이 좋은 친구라 일반 학교 진학도 가능했지만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다른 부모님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저랑 이제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예, 매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 이제 직면을 하고 오면은 그러한 문제들을 모아서 제가 저희 딸애랑 이제 같이 뭐 해결책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영상으로 예, 할머니한테 보내드리면은 할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그대로 이제 선주를 데리고 또 매번 또 연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 할머니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또 수시로 또 저랑 또 소통을 하시고, 네,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또 할머니가 노력하시는 만큼 또 진보도 또, 네, 빨랐습니다. 워낙에 또 능력이 좋은 친구라서.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도 또 저한테 이제 아이가 이제 순리롭게 이제 8월에 또 일반 학교에 진학하게 됐다면서, 네,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1: 또 이런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으로서 가장 또 뿌듯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0: 네, 정말 이제 정말 저도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예, 정말 이제 내 아이가 이제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둬온 것만큼 예,
1: 그렇죠.
0: 그만큼 더 기쁘더라고요.
1: 그만큼 또 할머니께서도 협조를 잘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0: 네,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예, 알려주시는 이제 그 방법 그대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부단히 또 훈련을 해주시고 예,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아이가 또더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이 아이는 그럼 이제 얼마 동안, 선생님의 수업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제가 가르쳤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1: 그래요.
0: 네, 이제 좀이 아이도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다 이제 네, 여기를 온 아이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서 이제 수업을 받다가 저랑 함께한 시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아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진학을 했을 때 이제 마주하게 될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더 이제 애로회를 했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 아이에게 이제 좀더 이제 큰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요. 아마 또 같은 또래였기 때문에 또더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0: 네, 또이 아이가 이제 부모가 없이 할머니가 이제 키우는 아이다 보니까 또 같은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좀 더,
1: 그렇죠.
0: 네, 좀더 마음이 쓰였던 그런
1: 그렇죠.
0: 아이였습니다.
1: 그래요. 동년배들한테는 너무나 평범한 소통이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큰 감동으로 안겨오는 순간도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특수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위에 설명한 사례들이 많은 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1: 그렇죠, 네.
0: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한 훈련과 교육 내용을 이제 부모님들도 돌아가서 이어서 실천을 해줘야 우리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이제 능력이 익혀지고 유지가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저희보다도 이제 이 아이의 일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 선생님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아이가 가정에서의 그런 이제 행동이나 뭐 감정 변화나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 이제 그런 정보를 저희랑 이제 공유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능력 향상과 행동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는 퇴근 후에도 아이들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0: 우리 아이들과 보낸 하루를 돌아보며 퇴근 후에도 정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또 발달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마주한 날이면 밤새 이 아이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제 수업을 더 이제 재밌어하고 아니, 또 이제 제가 배워준 내용을 빨리 이제 습득을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아무래도 뭐 퇴근길은 다들 뭐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 좋게 퇴근한다지만 선생님께서는 퇴근길이 마냥 또 행복하고 그렇지만은 않겠네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문제 행동을 보였다거나 하면은 집에 돌아가서 또이 아이의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기분이 또 지속되진 않을지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는 이제 늘 그런 걸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제 수시로 대처를 할수 있지만은 혹시 또 집에 가서는 또 부모님들이 또 미처 또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아이가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을까. 네, 그런 걱정도 좀 많이 합니다.
1: 혹시 그럼 퇴근 후에도 부모님들과 많이 또 소통하고 교류를 하십니까?
0: 네, 부모님들도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보이거나, 네,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1: 그렇죠.
0: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선생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네,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1: 그렇죠.
0: 네, 제가 또 이제 저희 아이랑 또 이제 또 영상으로도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이제 어떤 물음과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되고 이제 또 상세하게 또 알려드립니다.
1: 그러면 이제 뭐, 퇴근 후거나 뭐 주말에도 어찌 보면, 늘 학생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겠네요. 이제 방금 그 따님과 함께 영상도 많이 찍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1: 그런 면에서는, 따님도 되게 재밌으셔 하시는가요?
0: 네, 저희 딸애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이제 같이 네, 이제 출근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 아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면에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저를 잘 협조해서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1: 어찌 보면 선생님의 든든한 또 오른팔 역할을 하시네요.
0: 네.
1: 그래요. 아무리 뭐 좋은 교육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이어져야 더 빛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수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 자조 능력과 또
1: 네.
0: 건강한 사회적응 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아이들이 부모님이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1: 네.
0: 네, 또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고, 또 화장실 사용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 네, 그러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립 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낯선 환경이나 타인의 그런 반응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이 낯선 상황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하며 지내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져야만이 아이들이 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방금 이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방면에 수업은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저랑 이제 1대1 수업을 하다, 이제, 예, 또 저랑 이제 지정된 곳에서, 이제 지정된 교실에서 이제 지정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잘 적응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또이 아이가 다른 교실에도 이제 적응을 할수 있도록, 네, 교실도 이제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제 저랑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또 다른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하는 그런 소조 수업, 네, 그런 것도 또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라도 또 크게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뭐 교실을 바꾸거나 선생님을 바꿔서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 같이 수업하는 이런 작은 변화도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또 정신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0: 네, 이제 저희 어린이들 중에 장애 어린이들 중에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정말로 이제 진행이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질문도 이제 처음 이제 같이 했던 선생님이 이제 하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데 똑같은 물음인데도 선생님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네, 이제 또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네, 그러한
1: 일단
0: 경우들이 많습니다.
1: 긴장감부터 쌓이게 되죠.
0: 네, 그래서 이제 낯선 환경이나 그런 낯선 타인에게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네,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변화를 가져오는 또 타입인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선생님이 또이 아이에게 또 맞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수업을 또이 아이가 더 재밌게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렇게 하나를 배워주더라도 또 여러 방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네요.
0: 네.
1: 그래요. 힘든 점도 많지만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게 한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정말 힘든 순간도 많지만 저를 오랫동안 이 일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아이들의 이제 작은 이제 변화하는 모습과 또 부모님들이 인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이제 발전하고 있고 또 먼저 다가와서 손잡아주는 그런 아이들과 또 언제나 깊은 신뢰와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저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 제가 또 오랫동안 이 길을 또 견지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힘은 또 끊임없는 배움과 또 우리 현변 언어장애 훈련센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특수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또 매일 함께 이제 고민하고 교류하는 그런 동료 선생님들과의 소통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특수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0: 특수교사로 근무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작은 그런 순간들에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작은 동작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일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1: 그렇죠.
0: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제 정확한 그런 가위질 하나에도 네, 저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1: 네.
0: 네, 이제 그렇게 많은 순간들에서도 제가 가장 이제 깊은 보람으로 다가오는 때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해주고, 네,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네, 뒤돌아보거나, 네, 그런 이제 제 목소리에 이제 반응을 해주고, 또 저와 이제 눈을 맞추는, 네, 그 찰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응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연결된 그런 마음의 교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하는 그런 곧 짧디 짧은 그 순간의 눈 맞춤이 네, 저를 가장 이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보람감을 많이 느끼는 그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수교사로 근무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0: 장애는 단지 이제 인간이 여러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서로 각자의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가 우리 모든 장애 어린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장애 어린이들이 그런 능력과 또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 장애인들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기회를 줘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 아동들도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제 꿈이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느릴 뿐이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또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할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함께 또, 이제 우리 조금은 느리지만, 또 꿈이 있는 우리 장애 학생 친구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늦게 찾아오는 보람이 가장 오랜 감동을 준다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존중 속에서 장애 학생들의 꿈을 꽃피워가길 기대하겠고요.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모,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갇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매도,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 안, 부.
1: 라디오 소설 순자의 남경, 원작 김혁, 49번째 시간입니다.

바루껑에 어조에는 자국이 아니라 외국인 남자친구와 사귀는 이단아로서의 무관애와 씁쓸함이 묻어있었다. 종혁은 그만 진지하게 이어내려 가던 논담을 끊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분과 달랐다. 할머니의 피 맺힌 증언을 들으면서 남경계 위안부 시설 그리고 대학살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종혁과 하루권은 빙결 직전의 날씨와 같은 그 어떤 차가움을 서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 오소소한 떨림으로 전해줘던 차가움은 이제 막을 수 없는 기류가 되어 빙하를 만들고 계곡을 만들어 두 사람 사이를 가두고 있었다. 뜨거운 감자, 건드리면 폭발물 같은 동티나는 그 화두들을 둘은 감히 꺼내지 않았고 그 화두가 주는 분위기에 거둘려 서로 각자의 괴로움에 시달려 있었다. 눈물의 라면을 최후의 만찬으로 끝낸 듯 하루권은 종혁이와의 연결을 딱 끊어버렸다. 핸드폰도 받지 않았고 메일도 받지 않았다. 며칠 후 하루권의 핸드폰의 임자는 바뀌어 있었다.

0: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선 승합차는 허름한 도벽집 앞에 와 멈춰섰다.
1: 이곳 성문자 부근에 일본 군영이 있었고 그 안에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0: 현성의 불효네와 민정국 일꾼들이 그를 맞이해 주었고 이 지역에서 발견된 위안부 상황에 대해 소개해 주었다. 정혁은 다시 그 말을 한국 위안부 대책위원회 성원들에게 통역해 주었다. 할머니의 증언에서 돌 석자는 기억나지만

0: 다른 글자는 알 수 없는 지명이라던 곳이 혹시 여기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었다. 불현의 사무실에서 간단한 좌담회를 가진 뒤 일행은 새롭게 발견된 위안부 할머니의 거처에 다왔던 것이다. 행댕글에 비어있는 농가 마당을 지나 일행은 집에 들어섰다. 거꾸로 붙어있는 복자가 한귀가 떨어져 바람에 나붓기는 문을 열자 매연 냄새에 뒤섞인 집안에 고여있던 끈적하고 탁한 공기가 우리 몸을 감쌌다. 해칠조차 하지 않은 그냥 토벽은 연기의 그을림과 쥐어줌 자국 같은 얼룩덜룩한 자국을 머금고 있었다. 작은 창문에 비닐천을 겹겹이 대여서였던지 한낮이었지만 집안은 몹시 어두웠다. 중국식으로 높은 언덕 위에 이불을 쓰고 누워있던 노인네가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1: 리광희 할머니입니다.
0: 불현의 간부가 할머니를 소개하며 언덕에 걸터앉아 할머니의 귀에 대고 높이 말했다.
1: 한국 분들이 오셨어요. 할머니 얘기를 들으러 오셨답니다.
0: 할머니가 파뿌리같이 하얀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다듬었다. 두 손으로 벽을 더듬더듬 하더니 줄을 당겨 불을 켰다. 얼룩덜룩 파리똥이 말라붙은 알전국에 불이 들어왔다. 창문의 역광에 실루엣으로만 보이다가 불빛 아래 드러난 할머니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종혁은 확 하고 붉어지며 수분해지는 눈길을 금할 수 없앴다. 단추가 다 떨어져 나간 등걸이를 입으신 할머니가 쪽진 머릿결에 낀 것은 그 무슨 비녀가 아니라 소리 문드러진 치솔대였던 것이었다. 할머니가 꺼멓게 문드러진 잇몸을 드러내며 웃어보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할머니의 거주 조건이 너무 악조건이어서가 아니었다. 입을 벌린 할머니가 치아 한 대도 없는 합죽이어서가 아니었다.
2: 허이, 허이.
0: 할머니는 유창한 중국말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조선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다. 할머니가 호적이며 여러분들의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마디가 굵고 터실터실한 손이 일견에도 할머니가 지내왔을 고충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했다. 하지만 검버섯이 내려앉은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 손으로 할머니는 한참이고 여러 사람들의 손을 번갈아 잡았다.

만지고 토닥거렸다. 할머니는 조모를 앞둔 소학생들처럼 다소 곧이앉아 불현에 간부며 위안부 대책위원회 팀장이 차곡차곡 설명하는 자사한 의도를 들었다. 떨컥 소리나게 마른 침 한 번 삼키고 나서 할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손에 든 사진기의 셔터를 누르는 것도 잊은 채 종혁은 뚫어져라 할머니를 지켜보았다. 흥룡강성 동령현에서 춘자 할머니가 증언했던 이야기 중에 광목이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견했다는 위안부 대책위원회의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사비를 팔아 중국으로 날아와서는 그들과 합류했던 종혁이었다. 할머니의 이종사촌이었던 그녀는 위안부들을 이송하는 과정에 한밤중에 트럭에서 뛰어내려 수림 속으로 몸을 감추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조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속셌다. 그것이 조선인 위안부였다는 할머니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게 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유랑의 생활을 하면서 민족어를 거의 잃어버렸다는 사례가 떠올랐다. 이제는 장장 80여 년 세월이 흘렀으니 잊을 수도 있겠다고 모두들 입을 모았다. 고통이란 굴레는 다 짊어지고 낯설은 절망의 울타리에서 같은 말 나눌 사람 하나도 없이 지내왔으니 그럴 법도 했다. 하지만 어쩌면 한마디도 할 수 없을까 야속하기만 했다. 잇몸으로 입술을 욱신욱신 씹어가며 마주잡은 코목의 줄기 같은 소들 괴롭게 비틀며 할머니는 오젯날의 기억을

라디오 소설 순자기 남경 원작 김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조일광 제작의 염무령 4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동네 골목을 누비며 자랐습니다. 그 시절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사랑방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골목 그늘진 곳에 쪽걸상을 펴고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곤 하셨는데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저는 어른들은 만나면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귓가에는 친구들이 내일 다시 만나자고 건네는 작별 인사와 함께 할머니들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뒷말은 내일 다시 이어서 합세 하는 말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도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사실이 어린 저에게는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뒷말입니다. 하고 있는 이야기의 뒤를 잇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뒷말에는 또 정면으로가 아니라 뒤에서 불평조로 하는 말 또는 뒷공론으로 이러쿵저러쿵 시비조로 하는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유독 기억에 남는 풍경이 있습니다. 골목 대장이셨던 옆집 할머니와 앞집 아주머니 사이에 미묘한 냉기가 감돌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두 분은 마주보고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지만 각자 집으로 돌아서는 순간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곧바로 각자 자기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다른 이웃을 붙잡고 무언가 속삭이듯 말씀하시던 모습 말입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앞에서는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주고받는 이것이 바로 뒷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이 뒷말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큰 행사를 함께 준비하던 중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들 괜찮다, 내 의견을 따르자라며 마무리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맡은 업무에서 작은 실수를 낸 적이 있는데 정식 회의 자리에서는 다들 별일 아니다 라며 넘어갔지만 복도와 뒷자리에서는 그 실수를 두고 한동안 뒷말이 무성했고 그 뒷말이 돌고 돌아 다시 제 귀에 들어왔을 때의 그 착잡한 기분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뒷말을 이으며 따뜻한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뒷말을 주고받는 좋지 못한 모습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뒷말의 두 가지 의미를 정확히 알고 따뜻한 이야기는 이어가되 불필요한 말은 만들지 않는 건강한 소통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습금 형 국가 주석이 16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습금 형 국가 주석은 16일 오전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초남은 광장에서는 레포 21발이 올렸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실 주임, 외교부 장관, 재정조세부 장관 등이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공장 총주국연이며 중앙외사 사위원회 방공실 주임인 왕이, 중앙서기처서기이며 공무원인 왕소홍 등이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국악단이 미얀마와 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습금형 주석의 안내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사열대에 돌아와 의장대 분열식을 사열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습금형 주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환영식 이후 습금형 주석과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이 회담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중국과 미얀마는 한대 형제 같은 두터운 정을 나누고 있으며 수교 76년간 시종 동고동락하고 상부상조하며 평화공존 5항원칙을 공동 창도하고 실천하며 국가 간 평등 상대하고 호혜 상생하는 본보기를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친밀, 성실, 호혜, 포용의 이념을 전제하며 미얀마와의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제하며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우호 정책은 미얀마 전 시민을 상대합니다. 중국은 주권과 영토 완전을 수호하는 미얀마의 입지를 확고히 지지하고 미얀마 신임 정부가 발전과 안전을 통합 추진해 국정에 어울리고 인민이 옹호하는 올바른 발전의 길을 도모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습금형 주석은 올해는 중국이 15차 5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와 함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정치 면에서의 친선과 상호 신뢰, 발전 면에서의 호혜 협력, 안전 면에서의 조율과 상호 촉진, 인문 면에서의 융합과 상호 참조를 추진하는 중국 미얀마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로써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석금형 주석은 중국은 미얀마와 국경을 가장 길게 공유하고 있는 이웃나라로 양국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화와 혼란이 뒤섞인 국제 정세에서 쌍방은 전략적 명석함과 정력을 유지하고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은 양국이 일대로 공동 건설을 함께 추진하는 대표적 프로젝트입니다. 쌍방은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미얀마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중국은 미얀마의 지진 후 복구 건설을 힘써 지지하며 작고도 아름다운 원조를 더 많이 실행해 양국 간 호혜 협력의 이야기를 함께 잘 엮어갈 것입니다. 쌍방은 인터넷 도박과 보이스피싱, 마약 밀수 등 범죄 활동을 지속적으로 엄하게 단속해 양국 인민의 리익과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중국은 미얀마 각측이 평화회담을 통해 평화와 화해를 추진하고 미얀마 북부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는 미얀마 국가와 인민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리익에 부합됩니다.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미얀마와 중국 간 한 대의 형제 같은 정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양국은 시종 서로 돕고 지지해왔으며 평화 공존 5항 원칙을 견제하면서 확고한 설린 친선 동반자 관계를 건립했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동고동락하는 운명 공동체 구축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이 미얀마의 발전과 안정, 평화, 화해를 위해 장기적으로 사심없는 지지를 제공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미얀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할 것입니다. 미얀마 신임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내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고 국정에 어울리는 정치 제도와 발전의 길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미얀마를 포함한 아시아 이웃나라의 중요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과 함께 전 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미얀마와 중국 경제회

0: 시장을 공동 건설하며 무역 투자 수준을 격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있는 중국 기업과 인원의 안전을 크게 중시하고 전력을 다해 보상할 것입니다. 미얀마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터넷 도박과 보이스피싱을 단호히 단속하며 변강 안전과 안정을 수호할 것입니다. 미얀마는 석금형 주석이 재개한 4대 글로벌 창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 다자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교통, 민생 등 분야의 여러 협력 문서 체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점심 석금형 주석은 인민대회당 금색 대청에서 민 아웅 헐랭 대통령을 위한 환영 연회를 열었습니다. 왕이, 왕소홍이 상술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 15일에 열린 전국 당건설 사업 좌담회가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과 관련해 사업 배치를 했습니다. 이는 중앙과 국가기관 광범한 당원 간부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칙이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은 당면과 근무 한식이 전 당의 중요한 정치적 임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각적으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활용해 당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당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은 어떠한 장기 집권에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또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면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중앙과 국가기관의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내포가 풍부하고 체계가 엄밀하며 막스주의 당건설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중대한 독창적 기여를 하고 당과 국가에 있어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를 갖는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중공중앙조직부 당건설연구소 부소장 류명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스주의 당건설 학설의 발전을 위해 중대한 독창적 기여를 했으며 그 강대한 진리의 힘은 실천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표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쇠를 단조하려면 스스로 단단해야 한다는 자세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는 것을 당의 장기적 전략과 영원한 과제로 삼고 네 가지 전면 전략 배치에 포함시켰습니다. 혁명적 단련 과정에 당은 더 강건해졌고 당과 국가 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맞이하는 데 근본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중공중앙선전부 리론국 국장 진계청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위대한 실천의 체계적 총화이자 리론적 승화로서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당건설 학설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한 중대한 리론적 성과라고 표했습니다. 이 사상은 전당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 깊이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막강한 힘을 더 폭넓게 응집했으며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갖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중요한 정치적 과업으로 삼고 고품질 당건설로 선전 사상 문화 사업이 부단히 새 기상을 보이고 새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공중앙 당학교 당건설 교수연구부 부주임인 왕동기 교수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칙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사상은 막스주의 과학 이론에서 유래됐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두었으며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잉태했기에 실천 기초가 튼튼하고 리론적 유래가 심원합니다. 14가지를 견지하는 것은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흥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며 강국 부흥 등 사이의 내적 연계를 깊이 파악하고 당의 지도와 당 건설을 통합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습근평 종서기가 신시대 당 건설과 관련해 제기한 상징적이고 선도적인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의 집약적 개괄입니다. 조항정법위원회 기관당위원회 일상업무 담당 부서기 류우비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14가지 견지는 내포가 풍부하고 체계가 엄밀하며 역사적 주동성, 문제 해결의 선명한 지향성, 강렬한 사명감과 책임감, 두터운 민생정감을 구현했으며 견고한 실천 기초와 심오한 이론적 기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 체계, 풍부한 내포, 정신적 실질, 실천적 요구를 깊이 터득하고 이 중요 사상으로 충성, 청렴, 책임감 있는 신시대 정법 철군을 부단히 단련해야 합니다.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이론을 낳고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려정을 이끌어갑니다. 당원 간부들은 당면과 근무한식이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며 원문을 읽고 배우며 원리를 깨우치고 그 리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주동적으로 활용해 당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당 사업이 부단히 새 국면을 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관당위원회 부서기 막천명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당면과 근무한식이 중요한 정치적 과업으로 삼고 당건설과 업무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신질생산력 육성,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 민생보장과 개선, 녹색 저탄소 전환, 발전과 안전의 통합 추진 등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못 박는 정신으로 고품질 당건설을 통해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과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양호한 출발을 위해 튼튼한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교자산감독관리위원회 당건설사업국 부국장 정소중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에 대한 학습과 관철을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삼고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 깊이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과 결합해 고품질 당건설로 국유자산 조항기업이 과학기술혁신, 산업통제, 안전지탱의 직책과 사명을 더 잘 수행하도록 인도하고 보장함으로써 강국건설, 민족부흥의 초석과 기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인민은행 판공청 류괭화 주임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금융사업의 정치성, 인민성을 깊이 파악하며 금융사업에 대한 당조항의 집중 통일 지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당건설 사업을 실물 경제에 대한 서비스, 금융 리스크 예방 통제, 금융개혁 심층 추진과 융합하고 직책을 다하는 실제적 행동으로 경제사회 발전 대국을 위해 힘써 기여하고 중국 특세 금융 발전의 길을 드팀없이 걸어나갈 것입니다.
0: 공무원 이강 총리가 16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얀마민 아웅 클라잉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강 총리는 습금형 주석이 대통령 선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발전시킬 때 대한 심층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와 함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도에 따라 전통 우위를 고양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며 무역투자, 집법안전, 이문 등 분야에서 쌍무협력을 심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미얀마 경제회담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함으로써 양국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쌍방은 타자 간 조율과 협력을 밀접히하고 발전 도상국의 공동리익을 수호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0: 민 아웅클라잉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미얀마는 중국과 함께 경제무역, 이문 분야 협력을 밀접히 하고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조신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조치를 통해 미얀마에는 중국 인원과 기구, 프로젝트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오종룡이 접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1: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8차 위원장 회의가 16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조락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를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회의는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상표법 수정 초안, 공인회계사법 수정 초안, 검찰공익소송법 초안, 남극활동과 환경보호법 초안, 국가소방구조인원법 초안을 심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출한 정부구매법 수정 초안 상정 요청을 심의하고 국무원이 제출한 입찰법 수정 초안과 금융법 초안, 중국인민은행법 수정 초안, 향항특별행정구의 황강동산구, 향항측 동산구와 관련 연장구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할 때 대한 결정 초안 상정 요청 등을 심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회의가 건의한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의정에는 또 2025년 중앙결산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심의하고 2025년 중앙결산을 심사하고 비준하며 2025년도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 수지에 대한 국무원 심계사업 보고를 심의하는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치선전교양 제8차 5개년 계획 실시 상황, 전국통일대시장 건설 사업 상황, 광동 향항 5문, 광역 도시권, 내륙 9개 시에서 향항 법률 사업자와 5문 개업 변호사의 내륙 자질 취득과 변호사 직업 시범 사업 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심의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 대한 방문, 중국 러시아 의회 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 참석 상황에 관한 조락제 위원장의 서면 보고를 심의합니다. 또한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의 보고와 임면안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장 회의는 또 국무원이 상무위원회 의견 처리 상황을 정리한 보고와 관련 전문위원회와 사업위원회 의견 등도 심의했습니다. 위원장 회의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류기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의정 초안과 일정 배치 등을 회보했습니다.
0: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락제 위원장이 16일 오후 북경에서 미얀마 민 아웅클라잉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제 위원장은 중국과 미얀마는 산과 물이 잇따은 이웃나라이며 한 배의 형제라 불리는 두터운 혈육의 정을 나눠온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석금형 주석은 대통령 선생과 중요한 회담을 가졌고, 이번 회담은 중국 미얀마 우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와 함께 양국 정상 간 중요 합의를 근본 지침으로 삼아 설린 우호를 견제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 미얀마 우명 공동체 구축에 시대적 함의를 끊임없이 풍부히 해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미얀마 연방의회와 여러 차원,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立법 경험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해 양국 관계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민 아웅클라잉 대통령은 미얀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굳건히 지키며 어떤 형태의 이른바 대만 독립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석금형 주석이 제안한 4대 글로벌 창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또한 중국과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립법기관 간 립법 교류와 전문위원회, 인력 양성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랍니다. 정중대가 접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16일 오후 민 아웅클라잉 대통령은 초남은 광장을 찾아 인민영웅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0: 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호령이 16일 북경에서 네팔 시시르 간할 외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왕호령 정협 주석은 2019년 습근평 주석의 역사적인 네팔 국빈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과 번영을 지향하는 세대 우호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네팔과 함께 양국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하에 고위층 왕래를 유지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실질적 협력을 심화해 양국 관계가 꾸준히 전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 정협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시시르 간할 외무장관은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며 습근평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이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간 진서는 평화 공존 5항 원칙을 토대로 세워졌으며 네팔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어떤 세력도 네팔 영토를 반중국 활동에 利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팔은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누리길 기대합니다. 왕동봉 등이 접견에 배석했습니다.
1: 한정 국가 부주석이 16일 오전 산동 총도에서 제7회 다국적 기업 지도자 정도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습금형 주석이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외자 기업들이 중국의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여러 차례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 오면서 세계 경제 성장의 안전장치이자 동력원으로 작용하고 다국적 기업의 넓은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진출, 건전한 발전을 확고히 지지하며 상생협력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종 부주석은 네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거대 소비 시장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 투자와 배치를 늘리고 량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성장 공간을 꾸준히 확장하길 바랍니다. 둘째, 산업 고도화의 새 기회를 함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 산업 협력을 심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혁신 협력의 새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길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혁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더 탄력 있고 활력이 넘치며 경쟁력을 갖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길 바랍니다. 넷째, 개방협력의 새 국면을 함께 열어가길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객관적 경제 법칙에 따라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 경제 환경을 굳건히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함께 수호하길 바랍니다. 한종 부주석은 중국은 항상 개방형 세계 경제의 건설자이자 글로벌 공동 발전의 추진자이며 또한 각국 기업 간 호혜 협력의 지지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과 함께 전진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계속해 중국에 투자하고 현재 깊이 뿌리를 내리며 중국이라는 토양에서 보다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도 정상회의는 다국적 기업과 중국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함께하며 새롭게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회의는 정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경내외 업계협회 상회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0: 제19회 중화도서 특수공헌상 시상식이 16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12개국 작가, 번역가, 출판인 총 15명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중화도서 특수공헌상은 중국 출판계가 해외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상으로 2005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67개국 234명의 작가와 번역가, 출판인들을 포상해왔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16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은 생산과 공급이 안정 속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고용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국민경제의 전반적 안정과 혁신질적 고도화 발전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0: 사회 소비 상품과 소비수 소매 총액 지표를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2.8%의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국가통계국 대변인이자 총경제사이며 국민경제종합통계사 사장인 부룽규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종합해보면 소비시장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실적 고도화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소비수 소매액의 동기 대비 성장폭은 5.4%로 상품 소매액 성장폭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5월 전국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하고 성장 속도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빨라졌으며 전월 대비 성장폭은 0.4%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등 면에서 새로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 대변인이며 국민경제종합통계사 부사장인 왕관화는 공업구조의 고도화가 정보기술과 현대금융, 현대물류, 상무서비스 등 생산성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5월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은 11.3% 성장하고 임대와 상무서비스업은 10.9% 성장했으며 금융업은 7.0%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은 서비스업이 제조업 하드 파워를 지탱하는 핵심 소프트 파워가 되었습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고용과 물가가 총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5월 공업 생산자 출하 가격 지수의 상승폭은 4월에 2.8%에서 3.9%로 확대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왕관화 부사장은 경제 운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산업망과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 상품 서비스 공급도 비교적 충분해 공급 보장과 물가 안정 정책들이 요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공무원 보도 판공실이 16일 새 로정의 분투자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문화관광 영역의 대표 5명이 문화관광의 매력을 꽃피우고 아름다운 생활을 함께하자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기자들과 교류하면서 소도시의 책향기를 지키고 문예창작 영역에 깊이 뿌리내리며 혁명정신을 전승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6월 16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여름밀 수확면적은 3억 1천만 모, 수확진도는 90%를 웃돌았습니다.
1: 교육부 햇빛지원정보서비스 시스템이 6월 16일 승격을 마친 후 전국 수험생들에게 무료 개방했습니다. 지원참고, 대학조회, 전공조회, 생애발전평가, 직업전망, 응시지침 등 6대 핵심 기능을 갖춘 시스템은 31개 성과자치구 직할시의 본과 전문대학의 일반 지원 선별을 지원합니다.
0: 청래 해서주 직할구에서 16일 리히터 6.3 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재해방지감소구제위원회, 판공실 등 3개 부문이 청해성에 조항재해구조물자 만건을 조달했습니다. 공무원 지진대초재해구조지휘부 판공실과 응급관리부는 청래 해서주 지진에 대해 국가지진재해 4급 비상대응을 가동하고 실무조를 파견해 구조와 복구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 이란 언론이 16일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19일 전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16일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의 7월 인도분 경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5.82% 하락한 76.05달러, 8월 인도분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5.06% 하락한 78.9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박민걸, 강설화였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 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Z세대가 중국 관광 여행에 매료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동 위기로 일본의 바나나 공급이 어려워진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的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역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단합과 통일을 증진하며 투쟁 정신을 강화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공중앙정치국 당사학습교양 특정 주제민주생활회를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특정 주제민주생활회는 아주 성과적으로 원만히 개최됐습니다. 이번 민주생활회는 사상을 교류하고 문제를 점검하고 방향을 명확히 하는 회의고 중앙정치국 동지들의 당사학습교양 성과를 점검하는 회의로서 20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건의는 중앙정치국의 업무를 개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100년 동안 인민을 단합인솔해 세계가 주목하는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더없이 소중한 역사적 경험을 쌓으면서 빛나는 도장을 걸어왔습니다. 당의 역사는 가장 생동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교과서입니다. 우리 당은 줄곧 당사학습 교양을 중시해왔습니다. 역사적 행정에 대한 인식이 전면적일수록 역사적 법칙에 대한 파악이 심층적일수록 우리 당은 더 풍부한 역사적 지혜를 갖추고 더 능동적으로 전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당중앙은 전 당과 전 사회적으로 당사를 총화하고 학습하고 교양하고 선전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전 당 동지들이 역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역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단합과 통일을 증진하며 투쟁 정신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과행길에서 꾸준히 훌륭한 답안지를 제출할 수 있는 관건은 확고한 역사적 자신감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당은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류의 진보를 도모하고 세계의 대동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천하위공의 자세로 세상의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당이 역사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뒷심이고 우리 당이 중국에서 집권하고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역사적 자신감이며 또한 우리 당이 인민을 단합인솔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자신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국 공산당은 역사와 인민의 선택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인지력은 역사적 자신감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는 유물론적 역사관과 올바른 당사관을 견지하면서 당과 국가의 역사관을 견지하면서

0: 역사와 관련한 근본 문제를 바로잡음으로써 뚜렷한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잘 해결하려면 당이 당의 역사에 대해 정중하고 전면적이며 권위적으로 과학적인 총화를 하고 이에 기반해 당사에 대한 총화와 학습, 교양과 선전을 꾸준히 추진해 올바른 당사관이 더 넓은 범위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사가 전당과 전사회의 공동인식이 되게 함으로써 광범한 당원과 간부, 전체인민, 특히 광범한 청년들이 역사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역사적 기억을 강화하며 신심 가득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교양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당의 단합과 통일은 당의 생명입니다. 역사를 총화하는 가운데서 사상을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 당의 성공적 경험입니다. 당의 단합과 통일은 우선 정치면에서의 단합과 통일입니다. 18차 당대회 후 전체 당원들의 공동 노력으로 당의 단합과 통일은 새로운 높이에 이르렀습니다. 당중앙은 당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결의에서 중국 특식 사회주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당이 중대한 지원과 실천 문제에서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중대한 일을 갖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으로부터 오고 인민의 뿌리 내리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당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 Z세대가 중국 관광 대행에 매료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중경에서는 사이버 펑크 감성이 물씬 풍기는 산성의 야경을 구경하고 상해에서는 현대적인 도시 생활을 만끽하며 또한 스마트 호텔과 봉사 로봇을 통해 과학기술이 일상생활에 녹아든 모습을 만끽하는 등 최근 다수의 외신들이 점점 더 많은 미국 Z세대와 해외 젊은이들이 여행 목적지로 중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Z세대의 국제 여행객들에게 중국은 더 이상 장성, 고궁, 병마용 같은 전통 문화 보호의 집합체에 그치지 않고 현대 도시와 디지털 생활, 다양한 소비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리상적인 목적지입니다. 20세 미국 여행 내용 창작자 리드 애덤스는 어린 시절 인터넷 지도를 통해 중국을 관찰했습니다. 수년간 그는 중국 도시와 농촌의 현대화 시설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중국의 발전 과정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천성 성도, 상해, 중경 등지를 여행한 뒤 자신의 체험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고 해당 내용은 현재 조회수 400만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리드 애덤스의 사례를 보도하면서 여러 미국 Z세대가 소셜미디어와 직접적인 여행을 통해 중국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의 고속철도, 도시교통, 공공안전과 소비 편의성을 접하면서 직접 중국을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현대적인 도시 생활 방식을 직접 관찰하는 체험이기도 합니다. 미국 타임지의 분석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차이니즈예라 차이나멕싱 등 신조어는 중국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미국 젊은층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중국을 미국 젊은이들의 일상 화제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차이나멕싱 열풍이 미국 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은 중국의 첨단 기술 강국 이미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먼저 중국의 모습을 접한 뒤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체험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Z세대가 특히 중국의 현대 생활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마트 호텔의 봉사 로봇,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택배 배송, 도시 철도 교통, 다양한 소비 장면 등이 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구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중국의 고속철, 도시 기반 시설, 기술 응용이 많은 미국 젊은 여행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 여행은 현대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밀집된 도시 시설, 효율적인 디지털 봉사는 그들이 종전에 상상하던 중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이들의 중국 관련 보고와 경험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미국과 중국의 생활 방식을 비교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의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는 중경을 보도하면서 중경이 이미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선택하는 여행 목적지로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독특한 산성의 지형과 리체 교통은 중경이 자연스럽게 주목받을 만한 시각적 조건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건물 사이를 관통하는 철도 교통, 산을 따라 지어진 건물들, 층층이 이어진 골목

0: 목길, 화려한 야경이 함께 어우러져 강력한 시각적 향수를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으로 여행을 기록하는데 익숙한 Z세대 국제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도시 공간은 타고난 전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영문판은 많은 외국 인플루언서들이 틱톡 등 플랫폼을 통해 여행 체크인을 하며 중국 도시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특히 중경이 강렬한 시각적 충격, 입체 교통, 미래지향적인 도시 경관 덕분에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영상들은 기존의 인상과는 다른 중국의 이미지를 제공해 줍니다. 상상 속의 중국에서 화면 속의 중국으로 그리고 여행 목적지 중국까지 외신은 해외 젊은이들의 눈에서 중국이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Z세대들은 짧은 동영상, 라이브 방송, 사진과 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여행 중 보고 들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을 요해하는 창구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미국인의 27%가 중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2023년 조사 결과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특히 젊은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기성세대보다 훨씬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테면 50세 미만 미국인의 약 3분의 1이 중국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해당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중국 입경 관광 열풍을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소셜미디어에서 인터넷 내용을 자주 접하는 젊은 미국인들이 기성세대보다 중국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소셜미디어상의 중국 관련 내용, 중국에 대한 외국 관광객들의 호기심 그리고 비자 간소화 조치가 함께 중국 입경 관광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1, 4분기 외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습니다. 미국 뉴스 사이트 엑시오스는 해당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젊은 미국인들의 인식이 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미국인 중 상당수는 중국이 이미 상당한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매체는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 젊은 미국인들이 소셜미디어, 유행문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국을 더 많이 접하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더 이상 전통적인 서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웹사이트는 중국인이 되기라는 인터넷 열풍이 관광 산업의 호재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글은 소셜미디어에서 중국 문화와 중국 상품, 중국 여행 경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구체적인 소비와 관광 수요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피통신은 중국 입경 관광이 뜨거워짐에 따라 중국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비자 면제와 같은 편의 정책 외에도 모바일 결제 확대, 공항 봉사 개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더 유연한 숙박 선택 제공 등 일련의 지원 조치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제 관광객들의 중국 여행 체험을 향상시키고 중국이 국제 관광 목적지로서의 흡인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중동 위기로 일본의 바나나 공급이 어려워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간 일본 도쿄의 한 슈퍼마켓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매장이 유난히 분주해 보입니다. 과일 코너에서는 바나나가 입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손님이 슈퍼마켓에 들어서자마자 바나나 한 봉지를 집어들기도 하고 일부는 진열대 앞에 멈춰서서 다양한 품종과 규격의 가격을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기자가 전문에게 최근 바나나 가격이 올랐는지 물었지만 전문은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판매하는 바나나의 99% 이상은 수입에 의존합니다. 2020원엔 바나나 수입량은 약 106만 톤에 달했습니다.

0: 중동 정세 영향으로 일본의 나프타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그 파생물인 바나나 숙성용 에틸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많은 바나나 수입업체들은 향후 두 달 내에 에틸렌 공급이 중단된다면 푸른 바나나를 제때 숙성시키지 못해 노란 바나나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나나와 석유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바나나는 수입될 당시에는 여전히 푸른빛을 띈 상태이고 일본에 도착한 후 에틸렌 가스로 가득 찬 숙성실에서 완전히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만 슈퍼마켓 진열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에 차질이 빚어진 후 일본의 석유와 그 중요한 파생물인 나프타 수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4월 일본 에틸렌 공장의 가동률은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4월 에틸렌 생산량은 28만 3,5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 감소했습니다. 생산 설비 가동률은 67.3%로 하락하여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시장의 과일 가격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이 과일 사유를 실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수입 제한 등의 영향으로 일본 바나나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한 연세가 지긋한 과일 가게 주인은 어렸을 때 바나나는 좀처럼 보기 드문 고급 과일이어서 병문안을 할 때에야 바나나를 사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1963년 일본이 바나나 수입 제한을 취소한 이후 한때 사치품이었던 바나나는 점차 일반 가정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간 바나나 가격은 장기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장 서민적인 과일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일본 가정의 연간 평균 바나나 구매량은 약 18.8kg에 달했습니다. 그렇기에 바나나 가격과 공급의 어떤 변화라도 시장의 주목을 받기 쉽습니다. 일본 바나나 수입업자 협회 아카시 히데지 비서장은 최근 일본이 지난 50년 중 가장 심각한 바나나 공급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카시 비서장은 현재 일본 슈퍼마켓의 바나나 공급은 대체로 정상적이지만 일부 수입업체는 이미 향후 2, 3개월 동안 필요한 에틸렌 공급을 확보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매업계는 점점 더 큰 비용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된 포장, 운송 등 부문의 비용 상승이 점차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다카이치 사나의 수상은 일본의 기존 나프타 비축량으로 2027년까지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실제 체감 온도와 정부 발표 사이에는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수입 바나나 가공량이 일본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는 과일 기업 패밀리 신심은 자사 에틸렌 재고가 감소하고 있어서 국내외 새로운 공급 업체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고 일부 부문의 비용은 이미 거의 10배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1: 안녕하십니까? 염견의 창 프로입니다. 화룡시에서 1.4분기 경제 사회 발전의 좋은 출발을 실현하는 것으로 올해 고품질 발전의 량원 국면을 열었습니다. 일전 화룡시 중점 대상 건설 현장은 난관을 공략하고 속도를 다 거친한 건설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화룡시 민흥 황금광업 유한책임회사 금성동금광 대상 현장은 기계동음과 용접 처리가 요란한 가운데 시공 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대상 관련 책임자는 화룡시 공업 및 정부화국의 조율 덕분에 관련 수속을 순조롭게 마치고 대상 착공을 다그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화룡시에서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전력을 다해 요소 공급을 보장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화룡시는 요소가 대상을 따르고 대상을 중심으로 봉사를 펼치는 것을 견지하면서

네, 목표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하죠. 목표는 근데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일시적인 장애물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운다면요, 이 사소한 문제나 일시적인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성취할 수도 있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을 하고요, 인생의 목표를 잡아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서 통합시켜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돼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해피.

네, 우리가 사는 삶은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고 흐르는 빗물에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늑한 미소 한번 스치어주면서 곧 다가올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상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의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소니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네, 우리는 상상이라는 것을 자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어떨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앞날은 어느 만큼 행복할까? 등등 너무 많은 상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상상은 우리 삶의 엔돌핀이 되겠죠.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항상 상상만 하고 걱정하는 것도 너무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갖지 못한 것에 미련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또, 오지 않을 것에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네, 항상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가면서 참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 자신을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둘씩 또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세상에 원래 완벽한 사람이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네, 사람인지라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아서 늘 배우고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어떤 날은 나는 왜 이럴까 싶어서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어설픈 자신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마음속 가득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김청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네,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이 버겁더라도 버티고 있는 내 모습과 나를 보고 있는 내 모습에 위안과 행복을 느끼고 떠올리면서 함께 이 프로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날은요 갑자기 현타가 올 때가 있긴 합니다. 아, 정말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정말 내 자신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아마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정말 과거에 힘들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네,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오늘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네, 이런 믿음이 길을 열어줄 겁니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고 믿는 거, 믿음이 있으면 희망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류철석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0: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은 먼저 로인과 바다의 작가 헤밍웨이의 창작 중기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8년 파리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와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 머물면서 헤밍웨이는 주요 작품들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해 3월 파리에서 쓰기 시작한 명작 무기여 자리꺼라를 탈거를 하고 이후에도 수정을 거듭해서 1929년 1월에 완성을 했습니다. 무기여 자리꺼라는 1929년 9월에 발표가 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는 8만 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1932년 헤밍웨이는 오후의 죽음을 출간을 했고 1933년 10월에는 단편집 승자는 허무하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5년 10월에는 아프리카의 수렵 여행을 다룬 논픽션 아프리카의 푸른 언덕을 발표를 했는데 유명한 단편 킬리만자로의 눈은 이 아프리카 케냐 여행에서 얻은 것입니다. 1940년 10월 헤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발표를 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아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로이는 눈을 떴다. 그 순간 어딘가 먼 길을 갔다 돌아오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한참 후에 로이는 빙그레 웃었다. 무엇을 가져왔니? 저녁이죠? 저녁을 드셔야죠. 난 별로 배가 고프지 않은데. 자, 그래도 어서 잡수세요. 잡수시지 않고 고기잡이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 먹도록 하자. 로이는 이렇게 말하며 신문을 접으며 일어났다. 그리고 담요를 개기 시작했다. 담요는 그대로 두르고 계세요. 제가 곁에 있는 한 식사를 안 하시면 고기잡이를 나가시지 못할 거예요. 너나 오래 살아라. 몸 조심하고. 그런데 먹을 게 뭐냐? 검정콩 넣은 쌀밥하고 바나나 프라이하고 스튜를 가지고 왔어요. 소년이 테라스에서 아래우 두 칸으로 되어 있는 양은 그릇에 담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종이에 쌓인 나이프와 포크, 스푼 등을 주머니에서 꺼내놓았다. 누가 주더냐? 마틴이죠. 우리 주인 말이에요.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인사는 하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또 인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번 큰 고기를 잡으면 커다란 고기의 뱃살을 좀 보내줘야겠다. 아마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고기 뱃살이나 보내서는 안 되겠는걸.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보내야지. 우리 생각을 많이 해주는구나. 맥주도 두 병이나 보냈어요. 맥주는 깡통 맥주가 제일 좋은데. 알아요. 하지만 이것은 병맥주예요. 호티 맥주요. 병은 제가 돌려줄 거예요. 수고하는구나. 그럼 먹어야지. 아까부터 드시라고 했는데요. 소녀는 부침성 있게 말했다. 할아버지 준비되실 때까지 뚜껑을 열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이제 준비는 다 되었다. 손을 좀 씻을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지. 하지만 손은 어디에서 씻지? 하고 소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다. 공동수도는 두 구역 저쪽 길에까지 가야 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물을 떠다 드려야 할 것을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래, 비누와 수건도 좀 깨끗한 거로 가져와야 하고,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돌지 않는담? 겨울에 입을 셔츠와 외투도 구해다 드려야 하고, 신발과 담요도 더 구해다 드려야 할 텐데. 소녀는 계속 생각에 빠져 있었다. 내가 가져온 스티가 별미인데? 소년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로인이 말했다. 야구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소년은 짐짓 로인에게 딴청이라도 피우듯이 졸랐다. 아메리카 리그에서야 내가 말한 대로 역시 양키즈가 제일이지. 하고 로이는 기분 좋게 대답했다. 오늘은 지고 말았는걸요? 그까짓 거 한 번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위대한 디마지오가 곧 제 실력을 발휘하게 될 테니까. 양키즈엔 다른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말도 하지 못했지. 그래서 너보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너도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말았지. 알고 있어요. 바보처럼 큰 실수를 했죠. 말을 꺼냈더라면 같이 갔을는지도 몰라요. 그랬다면

0: 두고두고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1: 그래, 나는 디마지오를 한번 고기잡이에 꼭 데려갔으면 좋겠구나.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단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처럼 가난했던 적이 있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기분도 알 수 있을 거다.
0: 시슬러 선수의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았고 제 나이 때는 이미 큰 리그에서 뛰고 있었어요.
1: 내가 내 나이 때는 호랑이를 안고 아프리카를 다니는 배를 타기도 했거든. 해가 저물면 바닷가까지 어슬렁거리기도 했단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앙경제사표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이 경제사업을 등도하는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발전의 대국과 대세에 대한 당중앙의 분석과 파악을 강화하며 제때의 중대한 방침, 중대한 전략을 제정하고 중대한 결책을 내리고 중대한 사업을 포치함으로써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가 실제적으로 관철되도록 확보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올바른 방향을 따라 발전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로 일관하게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했습니다. 우리는 인민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곧 우리의 분토 목표이고 인민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시키는 것이 발전을 추진하는 강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계속 들어주고 인민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로부터 착수해 초여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제하는 것을 5위일체의 총체적 배치와 4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에 일관시켰습니다. 우리는 빈곤 구제 정밀화, 빈곤 퇴치 정밀화의 기본 방략을 제기하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 빈곤 인구가 전국 인민과 함께 전면적인 초여사회에 들어서도록 전면적인 포치를 했습니다. 셋째로 일관하게 경제발전의 뉴노멀 시대에 부응해 경제발전을 파악하고 선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성장 속도의 전환기, 구조조정의 진통기, 전단계 경기부양 정책의 소화기라는 2, 3기 중첩 단계에 놓여 있고 경제발전이 뉴노멀 시대에 들어섰다고 판단해 새로운 발전 리듬을 관철하고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제 정세를 연구 판단함에 있어서 대국에 입각하고 장기적 추세를 명확히 인식하며 경제 법칙을 파악해야 하고 특히 정확한 지적관을 견지해야 하며 총 생산의 성장률로 성패를 가늠하는 단순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고 단기 경제 지표의 파동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중대한 판단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정세를 어떻게 보고 경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해 경제 정세에 대한 전 당과 전 사회의 판단을 유력하게 인도하고 사상을 통일시키고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를 안정시켰습니다. 넷째로 일관하게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0: 정부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시켰습니다. 우리는 개혁은 경제 발전에 강한 원동력이고 개혁은 완성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과감히 풀어나가고 난관을 극복하고 과감히 위험에 도전하며 경제 발전의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은 경제체제 개혁의 관건으로 삼고 시장 기재를 완비하고 득점을 타파하며 가격 기재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시장 주체를 활성화시키며 거시적 조정, 공공서비스, 시장 감독관리, 사회 거버넌스, 환경보호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국유경제의 활력, 통제력, 영향력을 강화하며 비공유제 경제의 활력과 창조력을 불러일으키고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신형의 정경관계를 축하고 기업가 정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경제 발전에 강한 원동력을 불어넣습니다. 다섯째로 일관하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존재하는 주요 모순의 변화에 부응하며 거시적 조정을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거시적 조정은 반드시 발전의 단계적 특징과 경제 정세의 변화에 부응해 수요를 확대해야 할 때는 확대하고 공급을 조정해야 할 때는 조정하며 시기를 보아 선택하고 정확한 처방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현 단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요 모순은 이미 구조적 문제로 바뀌었고, 모순의 주요 측면은 공급 측에 있으며, 주로 공급 구조가 수요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표현됩니다. 이때 무작정 수요를 자극한다면 보다 많은 위험을 축적하고 미래의 경제 성장 여지를 앞당겨 소모하게만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동네 골목을 누비며 자랐습니다. 그 시절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사랑방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골목 그늘진 곳에 쪽발상을 펴고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곤 하셨는데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저는 어른들은 만나면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귓가에는 친구들이 내일 다시 만나자고 건네는 작별 인사와 함께 할머니들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뒷말은 내일 다시 이어서 합세 하는 말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도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사실이 어린 저에게는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뒷말입니다. 하고 있는 이야기의 뒤를 잇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뒷말에는 또 정면으로가 아니라 뒤에서 불평조로 하는 말 또는 뒷공론으로 이러쿵저러쿵 시비조로 하는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유독 기억에 남는 풍경이 있습니다. 골목 대장이셨던 옆집 할머니와 앞집 아주머니 사이에 미묘한 냉기가 감돌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두 분은 마주보고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지만 각자 집으로 돌아서는 순간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곧바로 각자 자기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다른 이웃을 붙잡고 무언가 속삭이듯 말씀하시던 모습 말입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앞에서는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주고받는 이것이 바로 뒷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이 뒷말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큰 행사를 함께 준비하던 중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들 괜찮다, 내 의견을 따르자라며 마무리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0: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맡은 업무에서 작은 실수를 낸 적이 있는데 정식 회의 자리에서는 다들 별일 아니다 라며 넘어갔지만 복도와 뒷자리에서는 그 실수를 두고 한동안 뒷말이 무성했고 그 뒷말이 돌고 돌아 다시 제 귀에 들어왔을 때의 그 착잡한 기분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뒷말을 이으며 따뜻한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뒷말을 주고받는 좋지 못한 모습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뒷말의 두 가지 의미를 정확히 알고 따뜻한 이야기는 이어가되 불필요한 말은 만들지 않는 건강한 소통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 강력히 권장한다고 합니다. 네, 많은 로인들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첫 반응이 바로 움직임을 줄여야겠네. 행여라도 잘못해서 뼈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신중하게 들리지만 사실 사람들을 오해의 늪으로 빠뜨리기 쉽습니다. 사실 골다공증이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골밀도가 조금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진 후 취약성 골절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장기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더 약해지고 균형이 점점 나빠지며 걸을 때 휘청거리고 일어나기 힘들며 몸을 제대로 돌릴 수 없게 돼 결국 넘어질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로인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걷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인들이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류형의 운동입니다. 먼저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란 사람이 서 있을 때 뼈가 자신의 체중을 견디는 활동을 말합니다. 레하면 걷기, 빨리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태극권, 광장무 등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로인들에게 걷기는 시작하기 가장 쉽고 견제하기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문턱이 낮고 조작성이 강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 지구력과 일상 활동 능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저항 운동입니다. 많은 로인들은 매일 산책을 하지만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고 일어나기 힘들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떨립니다. 그 원인은 종종 활동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력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항 운동은 본질적으로 근육이 저항에 대항하는 훈련이며 저항은 탄력 밴드, 아령, 자체 체중, 심지어 견고한 의자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로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하지, 엉덩이 둘레, 등과 복부의 힘입니다. 이런 부위는 서고 일어나고 몸을 돌리며 도약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훈련입니다. 로인들에게 골다공증 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종종 뼈가 약해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차례 구체적인 우발할 수 있답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자외선 차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은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복을 입고 양산을 씁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과도한 자외선 차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소성

0: 제2중이완 골상과 부주임 등가종은 자외선 차단이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비타민 D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D는 장의 칼슘 흡수를 촉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먹어도 신체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어렵습니다. 햇빛을 쬐는 것은 우리가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인체의 비타민 D의 80에서 90%는 자외선 B에 노출된 피부를 통해 합성되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복, 양산 등 제품은 자외선 B의 침투를 차단해 비타민 D 합성을 억제합니다. 장기간 과도하게 자외선을 차단하고 야외 활동이 적으면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고 나아가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등가송은 우리나라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 중 비타민 D 결핍과 부족 상황이 아주 흔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핍률이 더욱 상승한다고 합니다. 0세에서 65세 사이 대다수 일반인의 경우 매일 비타민 D를 하루 1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면 충분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하루 15마이크로그램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D는 안전 범위가 넓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험도 존재합니다. 등가송은 일반 성인의 하루 최대 용량은 50마이크로그램이며 이 양을 초과하면 고칼슘증, 갈증, 다뇨, 식욕 부진, 신장 결석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달걀 노른자, 비타민 D 강화 우유를 더 많이 섭취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장기간 머무르거나 야외 활동이 적거나 비타민 D 결핍의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의사나 영양사에 치료하여 인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30, 40대 건장한 중년 42명을 모집해 매일 기존 식사량에서 두 숟가락 적게 먹도록 칼로리 섭취량을 약14% 감소했습니다. 2년 동안 견제한 후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체의 만성염증 위험 감소, 일부 염증 표식물 수준이 감소했습니다. 몸의 군살 감소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체중이 약10% 줄었습니다. 수명은 식사량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옛말이 점점 더 많은 현대 과학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비만이 아닌 사람도 매끼 식사에서 두 숟가락만 적게 먹어도 노화를 지연시키고 신진대사를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도>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고년 5월 초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 석기화가
1: 선전 강연회를 사회했습니다. 선전 강연에서 석기화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의 재정 배경과 중대한 현실적 의의 핵심 조항, 혁신적 특징 그리고 시달사 방안 등에 대해 전면적이고 세밀하게 해설했습니다. 선전 강연은

이론적 깊이와 실천적 의미를 겸비해 당원 간부들이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에 대한 법치 요구와 책임 사명을 더욱 전면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석기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체 당원 간부들이 법률 법규와 민족 정책에 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풍부한 내포를 깊이 이해하며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0: 하며 실제 행동으로 평등하고 단결하며 화목한 민족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으로 민심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도시 함께 건설 사업방안을 토대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달과 민족 단결 진보 시범 창건 활동 등을 결부해 선전 강연 형식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 내용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선전 진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군중들이 즐겨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민족 단결 법치 선전 교육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선전원과 인도자의 역할을 적극 담당해 주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민족 단결의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단결을 수호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동참하도록 이끔으로써 모두가 단결을 소중히 여기고 단결을 수호하며 단결을 촉진하는 좋은 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시당위 선전부 선전과 과장 장 의원은 선전사업 일꾼으로서 본직 사업에 입각해 다섯 가지 공동체 구축 매개체를 잘 활용하고 현길의 문화자원을 충분히 발굴해 각 민족 군중이 한마음으로 고향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널리 알림으로써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 민족 단결의 사상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겠다고 했습니다.
1: 6월 16일 시당위 리론학습중심조 2026년 제5차 단체 확대 학습회의 및 학습교육 독서반 제3차 단체 학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려가지가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 주당위 당학교 부교장이며 부교수인 리명철이 습관평 총서기에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 및 실천할 때 관한 습관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를 주제로 전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주제가 뚜렷하고 중점이 명확했으며 해석이 심도 있고 실제 사업과 밀접하게 결부돼 당원 간부들이 사상 인식을 더욱 심화하고 직무 수행 방향을 바로잡는 데 유력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체 당원 간부들은 리론 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수한 학풍을 함양하며 사상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또한 학습과 사고, 실천과 깨달음을 결합하고 지식과 행동의 통일을 견지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실물을 중시하는 사업작품을 힘써 고양해 기층 일선에 적극 내려가 군중들의 급하고 어렵고 걱정스러운 문제를 정성을 다해 해결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과 장정 승리 90주년 기념 등 중요 시점을 계기로 솔선수범의 전문 당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교육이 더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에 입각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제도기제를 건전히 하고 결단력 있는 작품과 실질적인 성과로 전시 각 분야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연길에 있는 부연급 이상 지도일꾼, 각 부문 단위 주요 책임자들이 학습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도 끝났습니다. 현재는 실내 개조 공사와 전선, 케이블 부설, 지상 립체 주차장 건설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랍에 의하면 시제인민병원은 종합성 2급 공립병원으로 치질병원과 노블구강병원을 통합 승격해 설립됩니다. 대상은 새 병원 건설과 진료장비 도입, 진료과목 증설, 전문 의료인재 양성 등을 통해 의료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완공 후에는 우리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 최적화하고 응급 중증 환자 구조 치료 능력을 높여 주민들의 진료난을 해소하게 됩니다.
1: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 주간이며 6월 17일은 전국 저탄소의 날입니다. 연일제 우리시는 다양한 주제 선전 활동을 전개해 에너지 절약 탄소 감소 지식을 널리 알리고 녹색 발전 리념을 확산시키고 있는 바 기관 간부와 주민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생활 방식을 실천하도록 인도해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정부 1층 계층에 주제 선전 전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전시판은 알기 쉬운 글과 사진으로 물 절약, 전기 절약, 음식물 절약,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등 주요 분야를 모의 분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습을 통해 분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쓰레기 분류 실천 제안서도 낭독해 주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분류 습관 형성을 독려했습니다. 북산가도 단홍사회구역 삼일군 신원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선전 활동을 계속 전개해 더 많은 주민들이 환경교육 강조에 참여하며 조민 모두가

0: 쓰레기 분류의 실천자이자 홍보대사로 되도록하며 작은 분류 배출이 큰 문명을 만들고 우리의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지키는 힘이 되도록 할 것이라 했습니다.
1: 그일 연결시 로병사의 집 봉사 중심에서는 홍색 유산 전승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은 상황극 재현과 옛 물건 해설, 로병사의 친력담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홍색 선전 강연원과 학생들은 혁명열사 김경숙의 성장 과정을 생동감 있게 재현하고 1인칭 시점으로 혁명에 못 미친 초심을 돌려줬습니다. 해설원들은 각종 옛 물건을 바탕으로 장생속, 곽태송 등 로병사들의 투쟁 이야기를 들려주고 룡정 전 사건 등 주요 역사적 사건도 상세히 소개하며 연변 각 민족 인민들이 한 마음으로 적에 맞서 싸우고 조국을 수호했던 붉은 세월을 되새겼습니다. 로병사의 집 봉사 중심 당지부서기 서숙자는 항일열사 조기석의 혁명 사적을 소개했으며 항미원조 로병사 로도현도 직접 현장을 찾아 자신의 참전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생생한 전투 이야기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홍색 교양 사상 정치 수업이 됐습니다. 또한 4명의 붉은 넥타이 선전 강연원은 혁명설렬 김동원 일가가 모두 항일 투쟁에 뛰어들어 헌신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재현하며 작은 가정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선렬들의 애국 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아랍인에 따르면 로병사의 집 봉사 중심은 2002년부터 지역의 홍색 자원을 꾸준히 발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800여 명의 로병사를 찾았고 홍색 이야기소 36곳을 설립하고 300여 명의 홍색 선전 강
0: 통제어 방식을 통해 항공기 아래에서 작업하는 차량의 운행 상태를 통제합니다. 항공편 지상 보장 기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령 전달에 착오가 생기고 보장 절차가 끝나지 않았거나 항공기와 연결된 관로 및 설비가 완전히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원이 차량을 미리 이동시키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바, 항공기 손상이나 근무 설비 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특히 야간 작업으로 시야가 좋지 않거나 현장 소미커 정보 전달에 편차가 생기기 쉬운 상황에서도 장시간 차량이 항공기를 끌고 이동하는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지상 운행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결공항분해사 주기장 보장부 부경디 강금판은 이번 특수차량 안전기술 승격 개선은 항공편 지상 보장 안전 기초를 한층 더 튼튼히 다지고 연결공항 주기장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든든하고 믿음직한 안전 보장선을 하나 더 구축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1: 그일 빛나는 세월 음악여행 전기 올스타 콘서트 연결 공연이 우리 시 전민 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 실력파 가수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명곡들을 선보이며 도시 문화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날 밤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 연출이 어우러져 현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공연의 막이 오르자 효월 로판, 황혁진, 자시 독일, 서인
2: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만에 관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만은 24절기의 8번째 절기인데요.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 남북의 기온 차이가 작아지고 대부분 지역은 정식으로 여름에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비가 자주 내리고 강우량이 비교적 많아지는 곳입니다. 북방지구의 여름 성숙 농작물인 밀 등은 곡식, 알맹이가 속이 차오르겠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답니다. 남방지구에서는 소만의 밭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이 밭이 말라서 갈라지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소만 시간은 언제가 될까요? 바로 5월 20에서 21일 혹은 22일 좌우가 됩니다. 태양의 위치는 환경 60도 일대고요.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들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민들레가 왕성하게 자라는데 사람들은 민들레를 캐서 먹기도 하겠지요. 민들레는 우리나라 옛 사람들이 가장 일찍 먹은 들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맛은 조금 쓰긴 하겠지만 소염하고 열을 치는 작용이 있어서 습하고 더운 계절에 먹기도 좋습니다. 민들레 외에도 비름, 큰꽃, 사철쑥도 먹을 수 있는데요. 들나무를 캐는 것은 아주 재미나는 일이겠지요. 친구들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들레가 우석우석 성장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그늘지고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부드러운 식물들은 태양의 직사를 받아서 시들거나 말라 죽기도 한답니다. 밀이 익기 시작하는데요. 소만은 초여름인데 어떻게 밀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워낙 소만 후기에 이르면 여름에 여무는 농작물인 밀은 성숙기에 들어서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밀로 말하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온 셈이겠지요. 누에가 고치를 틀기도 합니다. 암컷 누에 나비가 산란한 뒤 약 두 주일이 지나면 포동포동하고 새하얀 누에가 까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성장한 누에가 실을 토해서 고치를 틀어서 자신을 꽁꽁 둘러싸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누에는 번데기가 되겠지요. 10일에서 15일 뒤 번데기는 꼬치를 찍고 나와서 누에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컷 누에나비와 암컷 누에나비가 짝짓기를 하면 암컷 누에나비는 또다시 산란을 한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잠신에게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전하는 데 의하면 소만날은 잠신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방직업이 극히 발달한 강소, 절강 일대에는 소만날에 잠신에게 제를 지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누에실은 누에가 고치에서 실을 뽑아 얻어짐으로 누에는 몹시 소중한 벌레랍니다. 누에는 생존 환경 그리고 먹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기르기 쉽지 않은데요. 옛 사람들은 누에를 기르는 계절인 소만이 잠신에게 제를 지냄으로써 누에 치기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수치신에게도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밭에 관계할 때 주요하게 수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만날 사람들은 물 한 곱부와 물고기, 용류, 향초 등을 이 수차의 기틀에 올려놓고 신에게 제를 지냈는데요. 절을 할 때에는 물을 밭에 뿌리면서 강우량이 풍족하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관계 시절이 날따라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오래된 수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차신에게 제를 지내는 사람들도 차츰차츰 드물어지고 또 수차는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건열풍은 건조하면

돈 바람을 말하는데요. 이 소만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은데 일단 습도가 낮고 바람 속도가 빠르면 쉽게 건열풍이 형성됩니다. 건열풍이 불면 밀의 열기가 빨리 상승하면서 밀알이 마르거나 지어는 밀이 말라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진작 건열풍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건열풍이 불 때에는 제때에 밀에 물을 주고 초목 회물 그리고 생장제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열풍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답니다. 네,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과 바른 대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꿈, 희망, 사랑 띄워드립니다.

네, 친구들 계속해서 친구 사이의 레절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친구의 우정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 드물지 않을까요?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면 서로 돕고 아껴야 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도 희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레절이 꼭 필요하겠지요. 친구하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틀림없이 미운 감정이 생겨나서 우정도 깨지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친한 친구라 해서 남 앞에서 모한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고 또 신체의 약점을 놀려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시 우정이 깨지고 심하면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한다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어떤 사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속히 연락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레이입니다. 서로 허물 없이 별명을 부를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별명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듣기 싫어하는 별명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일부러 부르면서 친구를 골려주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치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친구라도 아침이면 안녕 하고 아침 인사를 하고 또 헤어질 때면 잘가 내일 또 보자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바른 대의랍니다. 친구 사이에 물건을 빌렸을 경우도 미안하지만 고무 좀 써도 되겠니? 하는 식으로 간청의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줄 때는 고맙다, 잘 썼다 하고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꽃편지 함께 듣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전국 단건설 사업 전함회의 습근평 단건설 사상 학습 관철 사업 배치가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리강 총리가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0: 조락제가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8차 위원장회를 조제했습니다.
1: 이란이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다고 비로했습니다.
0: 뉴스에요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이 16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습금형 국가주석은 16일 오전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전화문 광장에서는 레포 21발이 올렸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실 주임, 외교부 장관, 재정조세부 장관 등이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공장 총수국연이며 중앙외사 사위원회 방공실 주임인 왕이, 중앙서기처서기이며 공무원인 왕소홍 등이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국악단이 미얀마와 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습금형 주석의 안내하에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사열대에 돌아와 의장대 분열식을 사열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습금형 주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환영식 이후 습금형 주석과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이 회담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중국과 미얀마는 한대 형제 같은 두터운 정을 나누고 있으며 수교 76년간 시종 동고동락하고 상부상조하며 평화공존 오황원칙을 공동 창도하고 실천하며 국가 간 평등 상대하고 호혜 상생하는 본보기를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친밀, 성실, 호혜, 포용의 이념을 견지하며 미얀마와의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

0: 평화와 화해를 추진하고 미얀마 북부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는 미얀마 국가와 인민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利益에 부합됩니다.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미얀마와 중국 간 한배의 형제 같은 종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양국은 시종 서로 돕고 지지해왔으며 평화공존 오황원칙을 견지하면서 확고한 선린친선 동반자 관계를 건립했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동고동락하는 운명 공동체 구축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이 미얀마의 발전과 안정, 평화, 화해를 위해 장기적으로 사심없는 지지를 제공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미얀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할 것입니다. 미얀마 신임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내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고 국정에 어울리는 정치 제도와 발전의 길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15차원에는 전망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미얀마를 포함한 아시아 이웃 나라에 중요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과 함께 전 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미얀마 안정을 수호할 것입니다. 미얀마는 습금형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 다자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교통, 민생 등 분야의 여러 협력 문서 체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점심 습금형 주석은 인민대회당 금색 대청에서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위한 환영 연회를 열었습니다. 왕이, 왕소홍이 상술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 15일에 열린 전국 당건설 사업 좌담회가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과 관련해 이 집권에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또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전략을 제시하면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중앙과 국가기관의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내포가 풍부하고 체계가 엄밀하며 막스주의 당건설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중대한 독창적 기여를 하고 당과 국가에 있어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를 갖는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중공중앙조직부 당건설연구소 부소장 류명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스주의 당건설 학설의 발전을 위해 중대한 독창적 기여를 했으며 그 강대한 진리의 힘은 실천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표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쇠를 단조하려면 스스로 단단해야 한다는 자세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는 것을 당의 장기적 전략과 영원한 과제로 삼고 네 가지 전면 전략 배치에 포함시켰습니다. 혁명적 단련 과정에 당은 더 강건해졌고 당과 국가 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맞이하는 데 근본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중공중앙선전부 리론국 국장 진계청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위대한 실천의 체계적 총화이자 이론적 승화로서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당건설 학설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한 중대한 이론적 성과라고 표했습니다. 이 사상은 전당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 깊이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막강한 힘을 더 폭넓게 응집했으며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갖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중요한 정치적 과업으로 삼고 고품질 당건설로 선전 사상 문화 사업이 하고 강하게 만들며 강국 부흥 등 사이의 내적 연계를 깊이 파악하고 당의 지도와 당건설을 통합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가 신시대 당건설과 관련해 제기한 상징적이고 선도적인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의 집약적 개괄입니다. 중앙정법위원회 기관 당위원회 일상 업무 담당

0: 부석이 류우비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의 14가지 견지는 내포가 풍부하고 체계가 엄밀하며 역사적 조동성, 문제 해결의 선명한 지향성, 강렬한 사명감과 책임감, 두터운 민생 정감을 구현했으며 견고한 실천 기초와 심오한 이론적 기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 체계, 풍부한 내포, 정신적 실질, 실천적 요구를 깊이 터득하고 이 중요 사상으로 충성, 청렴, 책임감 있는 신시대 정법 철군을 부단히 단련해야 합니다.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리론을 낳고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려정을 이끌어갑니다. 당원 간부들은 당면과 근무 한시기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원문을 읽고 배우며 원리를 깨우치고 그 리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조동적으로 활용해 당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당 사업이 부단히 새 국면을 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관당위원회 부석이 막천명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당면과 근무 한시기 중요한 정치적 과업으로 삼고 당건설과 업무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신질 생산력 육성,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 민생보장과 개선, 녹색 저탄소 전환, 발전과 안전의 통합 추진 등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못 박는 정신으로 고품질 당 건설을 통해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과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양호한 출발을 위해 튼튼한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당 건설 사업국 부국장 정소중은 우리는 습근평 당 건설 사상에 대한 학습과 관철을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삼고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 깊이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과 결합해 고품질 당건설로 국유자산 중앙기업이 과학기술혁신, 산업통제, 안전지탱의 직책과 사명을 더 잘 수행하도록 인도하고 보장함으로써 강국건설, 민족부흥의 초석과 기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인민은행 판공청 류괭화 주임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금융사업의 정치성, 인민성을 깊이 파악하며 금융사업에 대한 당조항의 집중 통일 지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당건설 사업을 실물 경제에 대한 서비스, 금융 리스크 예방 통제, 금융개혁 심층 추진과 융합하고 직책을 다하는 실제적 행동으로 경제사회 발전 대국을 위해 힘써 기여하고 중국 특색 금융 발전의 길을 뒤틀림없이 걸어나갈 것입니다.
1: 공무원 이강 총리가 16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얀마민 아웅 클라잉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금평 주석이 대통령 선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발전시킬 데 대한 심층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와 함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도에 따라 전통 우위를 고양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며 무역투자, 집법안전, 인문 등 분야에서 쌍무 협력을 심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미얀마 경제회담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함으로써 양국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쌍방은 다자 간 조율과 협력을 밀접히 하고 발전 도상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민 아웅 클라잉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미얀마는 중국과 함께 경제 무역, 인문 분야의 협력을 밀접히 하고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조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조치를 통해 미얀마에는 중국 인원과 기구, 프로젝트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오종룡이 접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0: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8차 위원장 회의가 16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조락제

0: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를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회의는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상표법 수정 초안, 공인회계사법 수정 초안, 검찰공익소송법 초안, 남극활동과 환경보호법 초안, 국가소방구조인원법 초안을 심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출한 정부구매법 수정 초안 상정 요청을 심의하고 국무원이 제출한 입찰법 수정 초안과 금융법 초안, 중국인민은행법 수정 초안, 향항특별행정구의 황강동산구, 향항측 동산구와 관련 연장구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할 때 대한 결정 초안 상정 요청 등을 심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회의가 건의한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의정에는 또 2025년 중앙결산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심의하고 2025년 중앙결산을 심사하고 비준하며 2025년도 중앙예산집행과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국무원 심계사업 보고를 심의하는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치선전교양 제8차 5개년 계획실시 상황, 전국통일대시장 건설사업 상황, 광동 향항 5문 광역도시권 내륙 9개 시에서 향항 법률 사업자와 5문 개업 변호사의 내륙 자질 취득과 변호사 직업 시범 사업 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심의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 대한 방문, 중국 러시아 의회 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 참석 상황에 관한 조락재 위원장의 서면 보고를 심의합니다. 또한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의 보고와 임면안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장 회의는 또 국무원이 상무위원회 의견 처리 상황을 정리한 보고와 관련 전문위원회와 사업위원회 의견 등도 심의했습니다. 위원장 회의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류기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의정 초안과 일정 배치 등을 회보했습니다.
1: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6일 오후 북경에서 미얀마 민 아웅클랭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과 미얀마는 산과 물이 잇따은 이웃나라이며 한 배의 형제라 불리는 두톤 혈육의 정을 나눠온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석금형 주석은 대통령 선생과 중요한 회담을 가졌고 이번 회담은 중국 미얀마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와 함께 양국 정상 간 중요 합의를 근본 지침으로 삼아 설린 우호를 견제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 미얀마 운명 공동체 구축의 시대적 함의를 끊임없이 풍부히 해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미얀마 연방의회와 여러 차원,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립법 경험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해
0: 16일 북경에서 네팔 시시르 가날 외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2019년 습근평 주석의 역사적인 네팔 국빈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과 번영을 지향하는 세대 우호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네팔과 함께 양국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하에 고위층 왕래를 유지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실질적 협력을 심화해 양국 관계가 꾸준히 전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 정협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시시르 가날 외무장관은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며 습근평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이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간 진서는 평화 공존 5항 원칙을 토대로 세워졌으며 네팔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어떤 세력도 네팔 영토를 반중국 활동에 利用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팔은 중국과 협력을

0: 확대하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누리길 기대합니다. 왕동봉 등이 접견에 배석했습니다.
1: 한정 국가부주석이 16일 오전 산동 총도에서 제7회 다국적 기업 지도자 정도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습금형 주석이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외자 기업들이 중국의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여러 차례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해 오면서 세계 경제 성장의 안전장치이자 동력원으로 작용하고 다국적 기업의 넓은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 내 투자와 진출, 건전한 발전을 확고히 지지하며 상생협력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종 부주석은 네 가지 권위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거대 소비 시장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 투자와 배치를 늘리고 량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성장 공간을 꾸준히 확장하길 바랍니다. 둘째, 산업 고도화의 새 기회를 함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 산업 협력을 심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혁신 협력의 새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길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혁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더 탄력 있고 활력이 넘치며 경쟁력을 갖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길 바랍니다. 넷째, 개방협력의 새 국면을 함께 열어가길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객관적 경제 법칙에 따라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 경제 환경을 굳건히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함께 수호하길 바랍니다. 한종 부주석은 중국은 항상 개방형 세계 경제의 건설자이자 글로벌 공동 발전의 추진자이며 또한 각국 기업 간 호혜 협력의 지지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과 함께 전진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계속해 중국에 투자하고 현재 깊이 뿌리를 내리며 중국이라는 토양에서 보다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도 정상회의는 다국적 기업과 중국,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함께하며 새롭게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회의는 정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정례위, 업계협회 상회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0: 제19회 중화도서 특수공헌상 시상식이 16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12개국 작가, 번역가, 출판인 총 15명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중화도서 특수공헌상은 중국 출판계가 해외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상으로 2005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67개국 234명의 작가와 번역가, 출판인들을 포상해왔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16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은 생산과 공급이 안정 속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고용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국민경제 전반적 안정과 혁신질적 고도화 발전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사회 소비 상품과 서비스 소매 총액 지표를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2.8%의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국가통계국 대변인이자 총경제사이며 국민경제종합통계사 사장인 부룽규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종합해보면 소비시장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질적 고도화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서비스 소매액의 동기 대비 성장폭은 5.4%로 상품 소매액 성장폭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5월 전국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하고 성장 속도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빨라졌으며 전월 대비 성장폭은 0.4%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산업이 질적 고도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등 면에서 새로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 대변인이며 국민경제종합통계사 부사장인 왕관화는 공업구조의 고도화가 정보기술과 현대금융, 현대물류, 상무서비스 등 생산성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어월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0: 소비 수업은 11.3% 성장하고 임대와 장모 소비 수업은 10.9% 성장했으며 금융업은 7.0%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은 소비 수업이 제조업 하드 파워를 지탱하는 핵심 소프트 파워가 되었습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고용과 물가가 총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5월 공업 생산자 출하 가격 지수의 상승폭은 4월에 2.8%에서 3.9%로 확대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왕 관아 부사장은 경제 운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산업망과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 상품 서비스 공급도 비교적 충분해 공급 보장과 물가 안정 정책들이 요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공무원 보도 办公실이 16일 새 로정의 분투자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문화관광 영역의 대표 5명이 문화관광의 매력을 꽃피우고 아름다운 생활을 함께하자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기자들과 교류하면서 소도시의 책향기를 지키고 문예창작 영역에 깊이 뿌리내리며 혁명 정신을 전승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6월 16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여름밀 수확 면적은 3억 1천만 모, 수확 진도는 90%를 웃돌았습니다.
1: 교육부 햇빛 지원 정보 서비스 시스템이 6월 16일 승격을 마친 후 전국 수험생들에게 무료 개방했습니다. 지원 참고, 대학 조회, 전공 조회, 생애 발전 평가, 직업 전망, 응시 지침 등 6대 핵심 기능을 갖춘 시스템은 31개 성과자치구 직할시의 본과 전문 대학의 일반 지원 선별을 지원합니다.
0: 정례 해저주 직할구에서 16일 리히터 6.3 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재해방지감소구제위원회, 판공실 등 3개 부문이 정례성에 조항재해 구조물자 만 건을 조달했습니다. 공무원 지진대처재해구조지휘부 판공실과 응급관리부는 정례 해저주 지진에 대해 국가지진재해 4급 비상대응을 가동하고 실무조를 파견해 구조와 복구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 이란 언론이 16일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19일 전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16일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의 7월 인도분 경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5.82% 하락한 76.05달러, 8월 인도분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5.06% 하락한 78.9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박민걸, 강설회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군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Z세대가 중국 관광여행에 매료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동 위기로 일본의 바나나 공급이 어려워진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정수의 학습의 황금 시기.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
3: 중두제 민주생활에는 아주 성과적으로 원만히 개최됐습니다.

0: 이번 민주생활에는 산부한 역사적 지혜를 갖추고 더 능동적으로 전도를 위해 대동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천하위공의 자세로 세상의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당이 역사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뒷심이고 우리 당이 중국에서 집권하고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역사적 자신감이며 또한 우리 당이 인민을 단합인솔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자신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국 공산당은 역사와 인민의 선택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인지력은 역사적 자신감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는 유물론적 역사관과 올바른 당사관을 견지하면서 당과 국가의 역사와 관련한 근본 문제를 바로잡음으로써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잘 해결하려면 당이 당의 역사에 대해 정중하고 전면적이며 권위적으로 과학적인 총화를 하고 이에 기반해 당사에 대한 총화와 학습, 교양과 선전을 꾸준히 추진해 올바른 당사관이 더 넓은 범위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사가 전당과 전사회의 공동인식이 되게 함으로써 광범한 당원과 간부, 전체 인민, 특히 광범한 청년들이 역사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역사적 기억을 강화하며 신심 가득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교양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당의 단합과 통일은 당의 생명입니다. 역사를 통화하는 가운데서 사상을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 당의 성공적 경험입니다. 당의 단합과 통일은 우선 정치면에서의 단합과 통일입니다. 18차 당대회 후 전체 당원들의 공동 노력으로 당의 단합과 통일은 새로운 높이에 이르렀습니다. 당중앙은 당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결의에서 중국 특식 사회주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당이 중대한 지원과 실천 문제에서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중대한 일을 갖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으로부터 오고 인민의 불이 내리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당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투투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투자.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 Z세대가 중국 관광 여행에 매료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중경에서는 사이버펑크 감성이 물씬 풍기는 산성의 야경을 구경하고 상해에서는 현대적인 도시 생활을 만끽하며 또한 스마트 호텔과 봉사 로봇을 통해 과학기술이 일상생활에 녹아든 모습을 만끽하는 등 최근 다수의 외신들이 점점 더 많은 미국 Z세대와 해외 젊은이들이 여행 목적지로 중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Z세대 국제 여행객들에게 중국은 더 이상 장성, 고궁, 병마용 같은 전통 문화 보호의 집합체에 그치지 않고 현대 도시와 디지털 생활, 다양한 소비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20세 미국 여행 내용 창작자 리드 애덤스는 어린 시절 인터넷 지도를 통해 중국을 관찰했습니다. 수년간 그는 중국 도시와 농촌의 현대화 시설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중국의 발전 과정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타임지의 분석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차이니즈에라, 차이나멕싱 등 신조어는 중국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미국 젊은 층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중국을 미국 젊은이들의 일상 화제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차이나멕싱 열풍이 미국 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은 중국의 첨단 기술 강국 이미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먼저 중국의 모습을 접한 뒤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체험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Z세대가 특히 중국의 현대 생활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마트 호텔의 봉사 로봇,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택배 배송, 도시 철도 교통, 다양한 소비 장면 등이 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구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중국의 고속철, 도시 기반 시설, 기술 응용이 많은 미국 젊은 여행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 여행은 현대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밀집된 도시시설, 효율적인 디지털 봉사는 그들이 좀 전에 상상하던 중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이들의 중국 관련 보고와 경험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미국과 중국의 생활 방식을 비교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의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는 중경을 보도하면서 중경이 이미 많은 해외 네트워크

0: 시즌들이 선택하는 여행 목적지로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독특한 산성의 지형과 입체 교통은 중경이 자연스럽게 주목받을 만한 시각적 조건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건물 사이를 관통하는 철도 교통, 산을 따라 지어진 건물들, 층층이 이어진 골목길, 화려한 야경이 함께 어우러져 강력한 시각적 향수를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으로 여행을 기록하는 데 익숙한 Z세대 국제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도시 공간은 타고난 전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영문판은 많은 외국 인플루언서들이 틱톡 등 플랫폼을 통해 여행 체크인을 하며 중국 도시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특히 중경이 강렬한 시각적 충격, 입체 교통, 미래지향적인 도시 경관 덕분에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영상들은 기존의 인상과는 다른 중국의 이미지를 제공해 줍니다. 상상 속의 중국에서 화면 속의 중국으로 그리고 여행 목적지 중국까지 외신은 해외 젊은이들의 눈에서 중국이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Z세대들은 짧은 동영상, 라이브 방송, 사진과 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여행 중 보고 들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을 요해하는 창구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면 미국인의 27%가 중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2023년 조사 결과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특히 젊은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기성세대보다 훨씬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테면 50세 미만 미국인의 약 3분의 1이 중국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해당 젊은 미국인들의 인식이 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미국인 중 상당수는 중국이 이미 상당한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매체는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 젊은 미국인들이 소셜미디어, 유행문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국을 더 많이 접하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더 이상 전통적인 서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웹사이트는 중국인이 되기라는 인터넷 열풍이 관광 산업의 호재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글은 소셜미디어에서 중국 문화와 중국 상품, 중국 여행 경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구체적인 소비와 관광 수요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피통신은 중국 입경 관광이 뜨거워짐에 따라 중국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비자 면제와 같은 편의 정책 외에도 모바일 결제 확대, 공항 봉사 개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더 유연한 숙박 선택 제공 등 일련의 지원 조치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제 관광객들의 중국 여행 체험을 향상시키고 중국이 국제 관광 목적지로서의 흡인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중동 위기로 일본의 바나나 공급이 어려워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간 일본 도쿄의 한 슈퍼마켓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매장이 유난히 분주해 보입니다. 과일 코너에서는 바나나가 입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손님이 슈퍼마켓에 들어서자마자 바나나 한 봉지를 집어들기도 하고 일부는 진열대 앞에 멈춰서서 다양한 품종과 규격의 가격을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기자가 전문에게 최근 바나나 가격이 올랐는지 물었지만 전문은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판매하는 바나나의 99% 이상은 수입에 의존합니다. 2025년 바나나 수입량은 약 106만 톤에 달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일본의 나프타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그 파생물인 바나나 숙성용 에틸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많은 바나나 수입 업체들은 향후 두 달 내에 에틸렌 공급이 중단된다면 푸른 바나나를 제때 숙성시키지 못해 노란 바나나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0: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나나와 석유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바나나는 수입될 당시에는 여전히 푸른빛을 띤 상태이고, 일본에 도착한 후 에틸렌 가스로 가득 찬 숙성실에서 완전히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만 슈퍼마켓 진열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에 차질이 빚어진 후 일본의 석유와 그 중요한 파생물인 나프타 수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4월 일본 에틸렌 공장의 가동률은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4월 에틸렌 생산량은 28만 3,5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 감소했습니다. 생산 설비 가동률은 67.3%로 하락하여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시장의 과일 가격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이 과일 사유를 실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수입 제한 등의 영향으로 일본 바나나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한 연세가 지긋한 과일 가게 주인은 어렸을 때 바나나는 좀처럼 보기 드문 고급 과일이어서 병문안을 할 때에야 바나나를 사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1963년 일본이 바나나 수입 제한을 취소한 이후 한때 사치품이었던 바나나는 점차 일반 가정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후 수십 년간 바나나 가격은 장기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장 서민적인 과일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일본 가정의 연간 평균 바나나 구매량은 약 18.8kg에 달했습니다. 그렇기에 바나나 가격과 공급의 어떤 변화라도 시장의 주목을 받기 쉽습니다. 일본 바나나 수입업자 협회 아카시 히데지 비서장은 최근 일본이 지난 50년 중 가장 심각한 바나나 공급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카시 비서장은 현재 일본 슈퍼마켓의 바나나 공급은 대체로 정상적이지만 일부 수입업체는 이미 향후 2, 3개월 동안 필요한 에틸렌 공급을 확보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매업계는 점점 더큰 비용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된 포장, 운송 등 부문의 비용 상승이 점차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다카이치 사내 수상은 일본의 기존 나프타 비축량으로 2027년까지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실제 체감 온도와 정부 발표 사이에는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수입 바나나 가공량이 일본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는 과일 기업 패밀리 신심은 자사 에틸렌 재고가 감소하고 있어서 국내외 새로운 공급 업체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고, 일부 부문의 비용은 이미 거의 10배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늦게 걷더라도 한 마디 늦게 말하더라도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하는 교육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수 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을 모시고 학생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특수 교원의 일상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0: 가장 먼저 느낀 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1: 일반 유치원에 다닐 때는 아이들이 비슷한 속도로 발달하고 또 집단 활동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0: 네.
1: 저희 장애 아동들은 발달 수준이나 또 어려움의 유형도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0: 네.
1: 같은 언어장애라도 어떤 친구들은 표현이 어렵고 또 어떤 친구는 이해는 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감정 표현에 힘든 아이 등 이제 특성이 아이마다 특성이 뚜렷합니다.
0: 네.
1: 그래서 유치원처럼 획일화된 수업 방식으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이제 모든 활동을 개별 맞춤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네, 저희 현재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에는 20명이 교직원과 60여 명이 장애 아동, 그리고 안도 언어장애 훈련센터에는 6명이 교직원과 20여 명이 아이들로 1:3의 비례로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또 아이들이 장애 유형과 발달 속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동에게 맞춤형 개별 지도를 제공하며 사회성 증진을 위한 소집단 및 전체 집단 수업을 운영합니다.
0: 네.
1: 또한 개별 아동이 다양한 발달 요구에 부합하도록 언어치료, 인지치료, 몬테소리 활동 등 다채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이제 매 3개월마다 전문 진단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발달 진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별 맞춤 치료를 진행하여 원만한 학교 생활에 요구되는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져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제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교육적 요구가 다양하기에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이들한테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0: 네.
1: 아이들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 아이들이 수업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또 변화가 더디거나 혹은 또 아이가 이제 수업 참여도가 낮거나 하는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끊임없이 교육 목표와 훈련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0: 네, 그렇죠.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제 내용도 네, 또 바뀌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1: 네.
0: 네. 그래요. 학생들이 그 의사 표현을 못할 때 가장 답답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1: 우리 친구들이 언어 표현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울음과 행동으로 이제 모든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아이의 울음 하나만 듣고 이제 이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몸이 불편한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제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답답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단순히 그 행동과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또 힘든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1: 네.
0: 생각되네요. 학생이 분명 힘들어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될 때, 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1: 장애 아동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아이들이 표정이나 그리고 눈빛이나 또 행동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0: 네.
1: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낼 때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아이들은 특정 사물이나 장소를 또 이제 쳐다볼 때는 혹시 그곳에 이제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이제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저희도 이제 그림 카드나 뭐 사진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 아이의 이제 의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0: 네.
1: 혹은 또 이제 보호자와 협력하여 이 아이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공유받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그 폭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0: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또 이제 가끔 이제 뭐 자해 행동을 보이거나 할 때에는 네, 우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즉시 개입을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0: 네,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 제때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바로 잡는 과정에 많은 정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과도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던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어떠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사항을 소통을 해야 되는 일도 이제 또 추가적인 부담이고요.
1: 네, 그렇죠. 이제 또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부모님들이 협조를 해줘야만이 아이도 또 많은 좋은 진보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이 생활 전반을 살피게 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0: 우리 장애 아동들은 워낙에 배움이 더디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가끔 어떤 친구들은 행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 순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분을 살펴가면서 이제 하나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또 시범하고 또 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옆에서 항상 이제 보조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특수 교사의 하루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0: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식 전달이 중심인 수업보다는 저희는 이제 지식 교육과 재활 훈련 외에도 또 아이들이 이제 행위 지도를 해야 하고 또 아이들이 안전과 돌발 상황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든 특수 교사들은 하루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동작, 같은 내용을 수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또 이제 우리 인내심을 갖고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조급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천천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선생님께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0: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면 이제 반복적인 훈련과 지도에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발전이 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1: 퇴보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0: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작은 변화에도 부모님들은 엄청 행복해 하시는데,
1: 그렇죠.
0: 그런 부모님들을 마주하면서, 어쩌면 이 아이가 나로 인해서 발전이 느린 건 아닌지, 그런 자책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고 또 지도 사례나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받고 또 저희 이제 동료들과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개별 아동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모래놀이 심리 프로그램 시간을 이제 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참가해서 이제 교사로서 겪는 이제 스트레스를 돌아보고 또 심리 상태를 안정화하여 업무에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이 선생님들의 또, 이 감정 변화나 심리적 이런 또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지 아이들을 또잘 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과 토론 겸, 이제 교류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방면으로 많이 교류를 합니까?
0: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아이마다
1: 네.
0: 이제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1: 네.
0: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1: 아.
0: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1: 네.
0: 그런 걸 이제 위주로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이제 많이 토론을
1: 아.
0: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교류도, 네, 이제 또 서로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0: 네,
1: 네.
0: 서로 이제 좋은 이제 교육 방식을 공유를 하고,
1: 그렇죠.
0: 네.
1: 네. 학생들의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큰 의미를 두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0: 아, 네.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1: 아, 네.
0: 예, 어느 날 이제 제 교실 앞을 지나가길래 그냥 이제 무심코 이제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너무 귀엽게 잘 먹더라고요.
1: 아하.
0: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원래 이제 초콜릿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인 줄 알고
1: 네.
0: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 매번 이제 수업하러 올 때마다 제가 미리 이제 준비했던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며칠 후에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1: 네.
0: 네,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 오,
0: 그러면서
1: 네.
0: 네, 제 덕분에 아이가 처음으로 초콜릿을 맛봤다면서
1: 네.
0: 이 친구가 워낙에 이제 색상에 예민한 아이라 검정색 음식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음식도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볼수 있게 됐다면서 네,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그때 알았어요. 이
1: 네.
0: 아이가 처음부터 초콜릿을 좋아했던 건 아니라 이제 제가 건넸던 이제 그 작은 과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이제 큰 용기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예.
1: 그렇죠. 인생에서 또 가장 처음으로 큰 시도를 한 것이 아니었나.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0: 네.
1: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뭐 색상에도 민감한 아이들이 또 따로 있나 봅니다.
0: 네, 색상에 민감한 아이, 뭐 소리에 민감한 아이, 네,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1: 소리에 또 민감하다면 어떤 또 사례들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아, 네,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매일 듣는 종소리. 네,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많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업 종이 울리거나
1: 네.
0: 하학 종이 울리거나 할 때에는 이제 복도에 나서는 걸 거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렇게 또 다양한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상황별로 다 가르쳐야 되죠. 네. 학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기대와 믿음 앞에서 교사로서 가장 무겁게 느끼는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행동, 인지,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1: 네.
0: 그리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또래 수준으로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1: 네.
0: 간절히 기대하고
1: 그렇죠.
0: 있습니다.
1: 부모님들은 아주 하루빨리라도 네, 큰 진보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있죠. 네.
0: 우리 아이도 이제 다른 이제 연령대 아이들과 똑같이 이제 유치원에 다녔으면 좋겠고
1: 네.
0: 똑같은 이제 연령대와 같이 이제 일반 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1: 그렇죠.
0: 네, 그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특수교사로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한 기대가 또 가장 부담스러운과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또 함께 나눠야 한다는
1: 그렇죠.
0: 그런 점이 정말 참 무거운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1: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인내심을 갖고 네. 천천히 가르쳐야 하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네. 선생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도록 천천히 아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야. 네. 자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네,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히 또 이해가 되시겠죠.
0: 네, 물론 이제 저희 또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온다면은 저희도 또 정말 이제 참으로 이제 기쁜 일이죠. 근데
1: 그렇죠.
0: 네, 아이마다 이제 정말 특성이 다르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정말 이제 발전이 이제 많이 더딥니다. 아이가 이제 한개 사물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0: 정말로 많은 시간이 그걸 필요하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천천히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네,
1: 하는,
0: 하는 예,
1: 네.
0: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두고 부모님과 함께 고민했던 또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이혼으로 인해서 예, 할머니랑 어렵게 생활하는 한 남학생이 떠오릅니다. 이 남학생은 워낙에 이제 능력이 좋은 친구라 일반 학교 진학도 가능했지만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다른 부모님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저랑 이제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예, 매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고 오면은 그러한 문제들을 모아서 제가 저희 딸애랑 이제 같이 뭐 해결책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영상으로 예, 할머니한테 보내드리면은 할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그대로 이제 선주를 데리고 또 매번 또 연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 할머니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또 수시로 또 저랑 또 소통을 하시고, 네,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또 할머니가 노력하시는 만큼 또 진보도 또, 네, 빨랐습니다. 워낙에 또 능력이 좋은 친구라서.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도 또 저한테 이제 아이가 이제 순리롭게 이제 8월에 또 일반 학교에 진학하게 됐다면서, 네,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1: 또 이런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으로서 가장 또 뿌듯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0: 네, 정말 이제, 정말 저도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예, 정말 이제, 내 아이가 이제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둬오는 것만큼, 예,
1: 그렇죠.
0: 그만큼 더 기쁘더라고요.
1: 그만큼 또 할머니께서도 협조를 잘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0: 네,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예, 알려주시는 이제 그 방법 그대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부단히 또 훈련을 해주시고 예,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아이가 또더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이 아이는 그럼 이제 얼마 동안, 선생님의 수업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제가 가르쳤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1: 그래요.
0: 네, 이제 좀이 아이도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다 이제 네, 여기를 온 아이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서 이제 수업을 받다가 저랑 함께한 시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아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진학을 했을 때 이제 마주하게 될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더 이제 애려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제 좀더 이제 큰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요. 아마 또 같은 또래였기 때문에, 또더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0: 네, 또이 아이가 이제 부모가 없이 할머니가 이제 키우는 아이다 보니까 또 같은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좀 더, 네, 좀더 마음이 쓰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1: 그래요. 동년배들한테는 너무나 평범한 소통이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큰 감동으로 안겨오는 순간도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특수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우에 설명한 사례들이 많은 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1: 그렇죠, 네.
0: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한 훈련과 교육 내용을 이제 부모님들도 돌아가서 이어서 실천을 해줘야 우리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이제 능력이 익혀지고 유지가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저희보다도 이제 이 아이의 일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수시로 저희 선생님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아이가 가정에서의 그런 이제 행동이나 뭐 감정 변화나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 이제 그런 정보를 저희랑 이제 공유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능력 향상과 행동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렇죠.
0: 예,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퇴근길은 다들 뭐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 좋게 퇴근한다지만 선생님께서는 퇴근길이 마냥 네, 또 행복하고 그렇지만은 않겠네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문제 행동을 보였다거나 하면은 집에 돌아가서 또이 아이의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기분이 또 지속되진
1: 아, 네.
0: 않을지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는 이제 늘 그런 걸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제 수시로 대처를 할수 있지만은 혹시 또 집에 가서는 또 부모님들이 또 미처
1: 아,
0: 예, 또 발견하지
1: 네.
0: 못하면은 이 아이가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1: 아.
0: 네, 그런 걱정도 좀 많이 합니다.
1: 네. 혹시 그럼 퇴근 후에도 부모님들과 많이 또 소통하고 교류를 하십니까?
0: 네, 부모님들도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돌발 행동을 보이거나,
1: 아.
0: 네,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1: 그렇죠.
0: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1: 아,
0: 드렸는데,
1: 네.
0: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선생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야
1: 아,
0: 됩니까? 네,
1: 네.
0: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1: 그렇죠.
0: 네, 제가 또 이제 저희 아이랑 또 이제 또 영상으로 또,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이제 어떤 물음과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되고
1: 네.
0: 이제, 예, 또 상세하게 또 알려드립니다.
1: 아, 그러면 이제 뭐, 퇴근 후거나 뭐, 주말에도 어찌 보면, 네, 늘 학생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겠네요. 이제 방금 그 따님과 함께 영상도 많이 찍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1: 네. 그런 면에서는, 네, 따님도 되게 재밌으셔 하시는가요?
0: 네, 저희 딸애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이제 같이,
1: 네.
0: 네, 이제 출근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1: 아,
0: 때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 아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1: 아.
0: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떤 면에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1: 네.
0: 네, 저를 잘 협조해서 잘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1: 네. 어찌 보면 선생님의 든든한 또 오른팔 역할을 하시네요.
0: 네.
1: 아, 그래요. 아무리 뭐 좋은 교육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이어져야 더 빛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수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 자조 능력과 또
1: 네.
0: 건강한 사회적 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아이들이 부모님이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1: 네.
0: 네, 또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고, 또 화장실 사용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 네, 그러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립 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낯선 환경이나 타인의 그런 반응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1: 네.
0: 네, 우리 아이들이 낯선 상황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하며 지내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져야만이 아이들이 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방금 이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방면에 수업은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저랑 이제 1대1 수업을 하다 이제 예, 또 저랑 이제 지정된 곳에서 지정한 교 이제 지정된 교실에서 이제 지정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잘 적응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또이 아이가 다른 교실에도 이제 적응을 할수 있도록 네,

0: 사실도 이제 바꿔가면서
1: 네.
0: 그리고 이제 저랑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1: 네.
0: 또 다른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하는 그런 서조 수업
1: 아,
0: 네, 그런 것도 또 따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라도 또 크게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0: 네.
1: 네. 뭐 교실을 바꾸거나 선생님을 바꿔서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 같이 수업하는 이런 작은 변화도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네, 또 정신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0: 네, 이제 저희 어린이들 중에 장애 어린이들 중에
1: 네.
0: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정말로 이제 진행이 잘 됩니다.
1: 아, 네.
0: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질문도 이제 처음 이제 같이 했던 선생님이 이제 하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1: 네.
0: 똑같은 물음인데도 선생님이 바뀌어지고
1: 네.
0: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네, 이제 또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1: 아,
0: 네, 그러한
1: 일단
0: 경우들이
1: 긴장감부터 쌓이게 되죠.
0: 네, 그래서 이제 낯선 환경이나 그런 낯선 타인에게
1: 네.
0: 거부감을 느끼는
1: 아.
0: 네,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변화를 가져오는 또 타입인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선생님이 또 이 아이에게 또 맞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수업을 또 이 아이가 또 재밌게 할수 있도록
1: 아.
0: 네,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렇게 하나를 배워주더라도 또 여러 방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네요.
0: 네.
1: 그래요. 힘든 점도 많지만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게 한 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정말 힘든 순간도 많지만
1: 네.
0: 저를 오랫동안 이 일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1: 네.
0: 우리 아이들의 이제 작은 이제 변화 있는 모습과 또 부모님들이 인정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이제 발전하고 있고
1: 네.
0: 또 먼저 다가와서 손잡아주는 그런 아이들과
1: 네.
0: 또 언제나 깊은 신뢰와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1: 네.
0: 저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 제가 또 오랫동안 이 길을 또 견지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힘은 또 끊임없는 배움과 또 우리 현변 언어장애 훈련센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특수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매일 함께 이제 고민하고 교류하는 그런 동료 선생님들과의 소통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특수 교사로서 네,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0: 특수 교사로 근무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작은 그런 순간들에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1: 아, 네.
0: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작은 동작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아이들이
1: 네.
0: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일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1: 그렇죠.
0: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제 정확한 그런 가위질 하나에도 네, 저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1: 네.
0: 네, 이제 그렇게 많은 순간들에서도 제가 가장 이제 깊은 보람으로 다가오는 때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해주고
1: 네.
0: 네,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불렀을 때 네. 뒤돌아보거나
1: 네.
0: 예, 그런 이제 제 목소리 이제 반응을 해주고 또 저와 이제 눈을 맞추는
1: 네.
0: 예, 그 찰나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아이들이 반응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연결된 그런 마음의 교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저와 하는 그런 곧 짧디 짧은 그 순간의 눈 맞춤이
1: 네.
0: 네, 저를 가장 이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네, 굉장히 보람감을 많이 느끼는 그 마음이 네,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수 교사로 근무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꼭 뒤에 해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0: 장애는 단지 이제 인간이 여러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1: 네.
0: 이제 모든 사람은 서로 각자의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사회가 우리 모든 장애 어린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0: 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장애 어린이들이 그런 능력과 또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 장애인들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또 기회를 줘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 아동들도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제 꿈이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느릴 뿐이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또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할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래요. 아,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함께 또, 네, 이제 우리 조금은 느리지만, 네, 또 꿈이 있는 우리 장애 학생 친구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늦게 찾아오는 보람이 가장 오랜 감동을 준다고, 네,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네, 존중 속에서 장애 학생들의 꿈을 꽃피워가길 기대하겠고요.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중앙경제사표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의 경제사업을 정도하는 체제와 기재를

0: 보완하고 발전의 대국과 대세에 대한 당정의 분석과 파악을 강화하며 제때 중대한 방침, 중대한 전략을 제정하고 중대한 결책을 내리고 중대한 사업을 포진함으로써 경제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가 실제적으로 관철되도록 확보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올바른 방향을 따라 발전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로 일관하게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했습니다. 우리는 인민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이고 인민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시키는 것이 발전을 추진하는 강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계속 들어주고 인민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로부터 착수해 초여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는 것을 5.21체의 총체적 배치와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에 일관시켰습니다. 우리는 빈곤 구제 정밀화, 빈곤 퇴치 정밀화의 기본 방략을 제기하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 빈곤 인구가 전국 인민과 함께 전면적인 초유 사회에 들어서도록 전면적인 포치를 했습니다. 셋째로 일관하게 경제 발전의 뉴노멀 시대에 부응해 경제 발전을 파악하고 선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성장 속도의 전환기, 구조 조정의 진통기, 전 단계 경기 부양 정책의 소화기라는 2, 3기 중첩 단계에 놓여 있고 경제 발전이 뉴노멀 시대에 들어섰다고 판단해 새로운 발전 리듬을 관철하고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제 정세를 연구 판단함에 있어서 대국에 입각하고 장기적 추세를 명확히 인식하며 경제 법칙을 파악해야 하고 특히 정확한 지적관을 견지해야 하며 총 생산의 성장률로 성패를 가늠하는 단순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고 단기 경제 지표의 파동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중대한 판단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정세를 어떻게 보고 경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해 경제 정세에 대한 전당과 전 사회의 판단을 유력하게 인도하고 사상을 통일시키고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를 안정시켰습니다. 넷째로 일관하게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시켰습니다. 우리는 개혁은 경제 발전의 강한 원동력이고 개혁은 완성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과감히 풀어나가고 난관을 극복하고 과감히 위험에 도전하며 경제 발전의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은 경제체제 개혁의 관건으로 삼고 시장 기제를 완비하고 득점을 타파하며 가격 기제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시장 주체를 활성화시키며 거시적 조정, 공공서비스, 시장 감독관리, 사회 거버넌스, 환경보호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국유 경제의 활력, 통제력, 영향력을 강화하며 비공유제 경제의 활력과 창조력을 불러일으키고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신형의 정경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가 정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경제 발전에 강한 원동력을 불어넣습니다. 다섯째로 일관하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존재하는 주요 모순의 변화에 부응하며 거시적 조정을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거시적 조정은 반드시 발전의 단계적 특징과 경제 정세의 변화에 부응해 수요를 확대해야 할 때는 확대하고 공급을 조정해야 할 때는 조정하며 시기를 보아 선택하고 정확한 처방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현 단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요 모순은 이미 구조적 문제로 바뀌었고, 이에 경제 성장 여지를 앞당겨 소모하게만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은 먼저 로인과 바다의 작가 헤밍웨이의 창작 중기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8년 파리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와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 머물면서 헤밍웨이는 주요 작품들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해 3월 파리에서 쓰기 시작한 명작 무기여 자리꺼라를 탈거를 하고 이후에도 수정을 거듭해서 1929년 1월에 완성을 했습니다. 무기여 자리꺼라는 1929년 9월에 발표가 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는 8만 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1932년 헤밍웨이는 오후의 죽음을 출간을 했고 1933년 10월에는 단편집 승자는 허무하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5년 10월에는 아프리카의 수렵 여행을 다룬 논픽션 아프리카의 푸른 언덕을 발표를 했는데 유명한 단편 킬리만자로의 눈은 이 아프리카 케냐 여행에서 얻은 것입니다. 1940년 10월 헤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발표를 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아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로이는 눈을 떴다. 그 순간 어딘가 먼 길을 갔다 돌아오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한참 후에 로이는 빙그레 웃었다. 무엇을 가져왔니? 저녁이죠. 저녁을 드셔야죠. 난 별로 배가 고프지 않은데. 자, 그래도 어서 잡수세요. 잡수시지 않고 고기잡이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 먹도록 하자. 그리고

0: 종이에 써인 나이프와 포크, 스푼 등을 주머니에서 꺼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병맥주예요. 호티맥주요. 병은 제가 돌려줄 거예요.
1: 수고하는구나.
2: 그럼 먹어야지.
0: 아까부터 드시라고 했는데요. 처녀는 부침성 있게 말했다. 할아버지 준수와 외투도 구해다 드려야 하고 신발과 담요도 더 구해다 드려야 할 텐데. 선녀는 쓸는지도 몰라요. 그랬다면 두고두고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1: 그래, 나는 디마지오를 한번...
3: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은 똑바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결국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전진뿐입니다. 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우리가 가진 목표를 달성시켜줍니다. 사람들이 뭐라 떠들던 내버려 두고 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요? 인생에서의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뜻하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김문효 가수의 인생길로 오늘 음악의 향기 시작해봅니다.

네, 목표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하죠. 목표는 근데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일시적인 장애물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나 장기

우리가 사는 삶은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고 흐르는 빗물에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늑한 미소 한번 쓱 지어주면서 곧 다가올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상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의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네, 우리는 상상이라는 것을 자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어떨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앞날은 어느 만큼 행복할까? 등등 너무 많은 상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상상은 우리 삶의 엔돌핀이 되겠죠.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항상 상상만 하고 걱정하는 것도 너무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가지 못한 것에 미련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또 오지 않을 것에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네, 항상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뭐 어떤 날은 나는 왜 이럴까 싶어서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어설픈 자신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마음속 가득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김청가소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네,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이 버겁더라도 버티고 있는 내 모습과 나를 보고 있는 내 모습에 위안과 행복을 느끼고 떠올리면서 함께 이 프로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날은요, 갑자기 현타가 올 때가 있긴 합니다. 아, 정말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정말 내 자신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아마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정말 과거에 힘들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네,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오늘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네, 이런 믿음이 길을 열어줄 겁니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고 믿는 거, 믿음이 있으면 희망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류철석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综合。

0: 现在是午夜十一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0: 现在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3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到底。
1: 现在是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2: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